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0: 기랑소 가르치니 봐.
1: 어. 오글라 공감상. 기랑 근지 쉬야지. 뒤에 태어원 청소지별라.
0: 뒤에 태어원 청소지. 계좌여다. 시계 준비 하고지.
1: 네, 나조 왕이민 천년이. 어. 왕이민이 인부이. 당기 오글라 지게. 뒤에 태어원 청소마지 둔조지 숨기.
2: 제자 돈동아 저 뉴르교 또좀더 야전나 좀 줘.
0: 이세 말이. 청소민 미사매 신거지. 쉬다. 미드 컨트레스도.
1: 어. 수고진보 또 첨보 개체도 개막에체 신나선다 합시도
0: 수이메 셴스 예 소브도 야고 싶어쇼
1: 소브도 수인스 기랑 어
0: 나 총수 주리
1: 아래
0: 기랑이 왕이민기 인구인배 해 왕이민 타다 총대라 로브젠 소우유사 총수나라 대여마지
2: 체나 기랑 개가 저거고 담만나라
0: 나 총수 주리 송사 밀고 오등급에 하바도 포모고 오등급에다
1: 王不开别说了你的王一民给巴不了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拉欧布
3: 也没拿点阿着，小的家那边个小小的，
1: 嘿
0: 嘿嘿。爹，他要的，让女儿要嘛的。
1: 我那个送不，侬要嘛的，俺做拿大事钱，等到八十几过生日，嘿嘿。
3: 娘，哎呀，哎，对的，爹俺做天鹅王给默默的，差不多啊，爹。他都得做出色的汤子，他都想没的，伢些想没的，爹，我来其实我爹的，出色这么这么多位，我呀，他下面的，我从多来个小雨，拜拜，接着有，
4: 小琪，小琪，
3: 呀。가르치가양우야다스님배
4: 야양우김치야여비
3: 양우들레니우마지
4: 왜먹었어
3: 양우도나먹었대장게왕이민라나기초로냐로라다
4: 기초로냐로스에
3: 어
4: 카리너
3: 쟤다니
4: 啥写这个意思？哎，
3: 哦，
4: 这两年把那人都拉走了，咱们现在在这等伊。
3: 如果脱不掉了，俺要王一鸣能行，谁当年抢咱们去？你这球呢？
4: 张三老些，你场面打球小样生不对，爹连给洗了不过日。这两人，咱们等着有效。
3: 吉祥玉，听我让了刚刚铁队，你也饶不起玉吧？他的年日我多少次爹嘞，让给俺饶不起明白啊？
4: 你我那饶不起土明多。我得拍联系，我做个音。呀。嗯。
3: 哦，对。
4: 注意打。
3: 拜拜。哈哈，今儿是华坛队员的队戏。
1: 没
3: 事。你那边错解释的，我都直接上去
1: 了。何必？我来给他去对抗了啊。
3: 对，我叫雨，对的。
1: 没事。哦，对啦。俺不忙过天节，你可把接不接啦？
0: 俺做虫子呢，把他接不来。
3: 谢谢。
0: 俺做虫子名了，天鹅湾虫子啥？名的他阿是大玩的。老大公个下不得啊！俺把忙不起，俺做虫子跑不人。王一鸣，兄弟呢？俺把送给不起年纪，疼了不起。
1: 阿弟，我那。

0: 오리 니 첸수 탱기 포모디 왕이밍기 난게 바레가 응겨드 말베 첸나 두스다두 라무네 왕이밍기 가로 인자
1: 섬유레 대소 탄다 로치지 디제 이네 가로 유브리 인기 마리
0: 제장거 왕이밍게 마음 근데 임바 한마고네 가로라스틱제 지다치리도고 디스스 마음 바게 마케브라리
2: 디샤 Wang Yiming garo yun di su su tin da ji kiran zu ngam da xia ka to su su le chen zhuo ji
0: a ja ngan ni ran ling jia din zhe de sam sam chu a ja ran ge chen wang yiming pang bu mi du ge
2: pang ne ka xia yo de da wo ne pa qin jie ran ge garo di yu xue si le gu ji bia
0: o ngan ni ta ga sam chu ya me ne ngan zui tan de pa qin jie po me de che jie mo ran ren gu kan ne qi xu ge bi ge ran ka qi zu yo mi su qi xu ge bi ran da ji zi yu be ka su wo de qi xu ge ma cha xin ne ngan da zhuo ka ru yo de 응, 얘야 잠이 두게.
2: 야. 나도 좋아 그래요데. 마셔는 용두게. 다 잡을 수 없을.

0: 相遇。 같이 했어.
1: 아, 개체만 쏠라.
0: 도스터도 뭐 이렇게 배스러워. 드린 총기 나친제 왕이민다 갑자기 쉬어 먹어.
1: 개매, 뭐 이렇게 먹어. 갑자기 개매.
0: 쟤는 클라카 도즐레 세모 송어. 돈도 또 쏟아.
1: 또 쏟아. 민도 쟤 암라 경마 태다.
0: 영이 같이 했어.

0: 没用，你呢？让个人阿妈三不六时就不离。哦，对，对，大大的，哎，生气。这边，哈，干了一个日，钱拿出回答。
1: 爷爷爷，阿来回答，钱呢？存的些，用多个。钱值不值？值不住。他日给爸们去摘玉米的。
2: 让给卷单里亚的狗日的，用啊，用啊，一记三万起块的，三万谁？三万，嗯，三万起块的。爸爸，
3: 不，跟着叔叔。老对不起，能当么多？
2: 今日是你开了单位，随同去嘞。
3: 밥에 난다 먹어.
2: 문에. 밥을 안 개둔 게.
3: 어.
2: 봐봐, 야채.
3: 어찌, 휴. 밥아 통지 채신 것도 와. 아. 난저 망쳐서 티린 기쁘도.
2: 왜, 저.
3: 아, 그래도 나 조수 왜.
2: 조수. 네 밥에 참외도 용 쓰기.
4: 오야, 쟤는 네 뭐라 내게요. 방이다.
2: 요.
5: 요, 야, 저 쉬어다,
3: 쟤. 야, 저.
5: 잠깐 오늘 우리 다녀 입에.
3: 네 하루 있어 오래야. 요다 더 열어.
5: 아니 이미를 캘린지 같이 가. 엄마 차배 옷이. 아루, 아루, 아루. 朱学士。
2: 용구.
5: 아루, 강부디인아.
2: 这样吧，这是他这么急，这么急。
5: 가디 샤메랑 가봐요.
2: 둘이 치수.
5: 치수.
2: 응.
5: 뭐랑 아다가 용부르부. 아무 두고네 줘야 가리나.
2: 알레. 배지 레그도 수요자.
5: 뭐라는 네 계획은 시에브리스르비아.
2: 레메다.
5: 상게 미니나네. 세브시다 동기. 셰샤.
2: 네 미치지티 제네 동기세. 네 셰메.
5: 셰샤. 你让了云个月，你也不去这些人，阿妹看了你们学的，结婚先没吧？嘿，给我买的先写不的，我吃不成米都。写呗啊！嗯，写没？你让三西土鸡，哦，三东的让床子古姐姐是吧？结婚先用我买肉这买的，下面来让个来罗送子，台湾结婚先人买些，我那龙龙米都。 랑치다 집지.
2: 아마라. 문에 롱롱 말 봐.
5: 롱롱 미도.
2: 제나 장부셰이다. 니 아마랑게. 객스셰스르히. 아지. 아마. 아마랑게. 롱롱 아마 유스도 와. 아마.
5: 세샤.
2: 지.
6: 아자. 랑게 님지 왕이밍 추포고 삼네. 니니 바도 누슈 유고 야교 타치도 체죠.
5: 모모. 나랑지 민유 장제 밀로 로마 체네 용도게 아. 性别不清，我那些呢？王一鸣了，我那两一个女不读，俺俺就饶不起你，模特真多，前途比呢，金钱能力重要多看不起，年把来创新内容不是，老马我刚来给接，新来谈的起来的全部是大，把那个大把啊，他妈重庆那就过去，刚来给对饶不起人民的见面呢，谈都不多，去嘛是生气，现在没事业的，饶不起他呢，切勿是。
6: 수레 전재회 아자랑 가봐 이제 같이 내나
5: 왜 전재회
3: 왜 왕이미가가 가봐래주 랑 좀비게라 클라스는 긴스기
5: 오늘 집에 먼저 칼라당 쓰기에
4: 오늘 쓰기 아 그냥 좀 뒤수 입에 아
3: 뒤수 입에나 좀 쓰여도 교육수도 매봐 제마제
5: 오늘 연예 집에 钱은 사실 연하고 오늘 용구 집에
3: 용구래 용구래 ngunay yungu shi,

0: 喂，朱莉。
1: 喂，对不住。
0: 等待会儿呀。
2: 伢让了给吃呀油，让给让阿妈萨姆罗斯给伢跟着出手。
0: 哎，萨姆罗斯给啥？是你出个硬壳来是？
1: 我呢？叫我弟弟。
2: 伢萨姆罗让给让阿妈萨姆罗斯给不偷买的三去，俺那看不起买着三去，对不住让穷个穷啊。我是，伢他是让菜还用多。俺们家老大去接罗霞，老大的年初开了一下，多子年年让在街上用过。
0: 爷爷，莫个莫个，让给俺，咱俩兄弟们也。
3: 啊，让给什么钱吧？也行，用得完，拿去。
2: 得这可把用过人，这老弟解决钱不用吧？没解决呢，俺那岁代不缺女儿么多。
0: 啊，对，得这回呢，钱不行嘛呗，等等，钱不得这下下，啊，也没得这钱，街上用不好，俺嘞另家用着，用不得完。
1: 哦，用啊。
4: 陈英。出去的，
5: 妈的，岂不得这是给当姐？
4: 给我对的，
5: 让你躺个啥别顾顾了啊？
4: 哦，
5: 天大群决定这几，看把哪了三线线也没多。
4: 阿姐，俺最难个老红个，俺不得进得当姐的个。
5: 阿姐，跟最难个老红，老得把脸脸，等到让拆掉姐。
4: 阿姐，可是做嘞，躺个啥不？
6: 今天第二年都送不赢了，咋不起药嘛哩？
4: 他把药能俺小了不就好吃了？哦，你最拉嗦，你最还拉嗦。你刚不自己去被天大的，下没人给喝过嗦，没人给喝这啥喝不嘞？
5: 朱学士是你得意的，下没人乐不嗦。阿姐，看最难个朱学士，他个人又卡点了，钱账钱账个米给免说了，都是。
4: 喂喂，肯定别亏嘞。到哪了噻？光起了单，俺就老红大几个人。查个人，看最难的老红能行，我的几个人下也看人民多。
6: 你也太上不去。可你有没说，下面人来个的，先看我钥匙。
2: 儿子，学师。
0: 嗯。
2: 杨斌。
0: 对的。妈的。
2: 让这杨哥开始玩。
0: 让侬个呢，早上腿不打就是。我那生不起。
2: 儿子，我生不起还弱人。
0: 认识。
2: 你哪里羡慕？接哪的？看上我重庆那住的，你实验在那开药不赢。
0: 阿嘞。
2: 长谷县呢，实验了每间药店做牛面，羊多卡不许多，对吧？
0: 认识认识，认识认识。跟这些呢，也是不的。
2: 儿子，你让了也就了不离，让个阿么的，我们那过什么大聚会？你俩刚来看不的，可这钱我能省不着。让给俺大舅去着钱不哩？你让俺也去了不哩？是你让俺阿妈堂姐俺拦不当啊？你场面可给起了女骂哩？
0: 是是是，是我了，应不是啊？
2: 你看是嘞？
0: 哦，
2: 学士
0: 啊，
2: 让给俺团大去谢面不着？
0: 嗯，还哦，你最现在他们有啥？省着了给。
2: 你最现在，你最现在还老人。
0: 哦，对，嗯。
5: 是你，讲不得，能种起个做土堆，羡慕到看这小人。俺最那个朱学士个，可惜俺下吃瓜没钱呐，干着菜没事。俺呢，俺哦皮那么大，俺这草为钱多，一季做好是吧？
4: 是，都是，看那人气没呢，下面人家学用过的。
5: 不然搞不起还是要的，你也没用呢，他都让要是吧？
4: 呀，俺到这娃还是要的，让到这娃要嘛的是开始的，让干部自己去比呢，差不多嘛着不？你可把用过的，没用还是要的，干部是自己去吧，干来还是要的。顶这些，人家去个人，阿叔，你干部自己去是差不多米多，俺那值不值不？啊，我叫一看。让给要我是不是吃不多啊？你也顶这些大用不明多，让三木多大，让刚被起去呢，可就一起清明多。是你年刚被起时的去下时呢，可就早晚的一起清嘛的，顶这七个嘛是。年的可就还好呀，朱学士个我老不团结，连夜上前边，应该让的算性买吧，是嘛的？看到让给是顶刚的几个人家去的，你值不值？
5: 他。让给什么小院子钱呢？用不着哎。
4: 你让笑，谈的下没人看对家的，可个不要学的哩。今晚呢，顶着七号上面的药嘛的，俺是青春上面这娃让了九月， 다 랑가 강고 데 띵규리. 우와. 황쇼메 타 쳇진다. 용두게. 용너란 주규리. 계시 라마 용능아 어 리회다 민차차가 주니. 나 이칭미도. 샤메란르. 카디 잠모토 요마리. 마리. 계시 랑게 민차다 리회 체년이는 군이 알레 착해 요마다. 아. 둔다 디제 가르. 알레 참배 민는 요마리. 저봐. 예, 탁성비. 아니 겨고 줘. 세모도 라홍게 하코네 야고 요 말이. 어, 대다티 또 스탱기이다. 뭐.
0: 쟤는이 상상하지. 어, 니하메 황쇼미 생각했어. 군이게 라를 카디 근데 시작하미. 계속 신이시야. 나는 심지 계시스.
2: 돈도 나 카디 제즈 요르베. 장게 나 27시다. 니 모디니라 근데스 자사브레. 강우네 삼콤도
0: 디셰스 디그마리 던도 탭시 카르시다 조이나
2: 랑게 27다 디카셰브리
4: 부구디 아치디다 저와 메스그도
0: 녜셰나
4: 디나
0: 게치부딘데 요마시
2: 이거 좀 디랑 안송자 랑게 데데 시리
4: 던도 디데 시리 유야 요마시
0: 메베리 샤초랑기다
4: 룽게 게바 요마시
2: 녜싱기게 랑게 쳔나 군이게 주 갔도 조이나
0: 아, 디니에 심어서 이내 그니게 주시던 그랬음기
2: 쉐시 랑게 아든 쉐바 아군에 간예 즈워리
0: 제라네
2: 야스기 마타레 하스나 딩츠 주어리 제마레 랑게 세토세리 년군에 총주레게 치도이 마세앙아 즈 총주 총기나 차뒤치뒤 차가라로 첸삼지 장게 쉬다 코즈응아 갸뿅 마체 카르제
0: 드리 장함 좀 하자
2: 아치
0: 미지 와시바다 규물은 봐 뒤즈니 된시 것이 라전 다이베 미치리 니라 제 다이다 뒤즈니 된시스나 세봉은 그리 라게 남 좀 하세시 글글이다
2: 쉐시 장게 드 제시나 나 오늘 숨 나갑시라도 제장 녀란다 간이치야 카제 장게 나 삼시 제자이
0: 두리
2: 야치 야치
0: 장게 라 니에 다 가슬린 컨데스 니에 빠기나라 라과 취하시키 야
2: 어지 육쇼 드제 제우 마리 다 가라보 나 링긴다 드제 제우 마리
0: 제는 가 죽인다
2: 장 당대 잡충아 클리큘라 클린다 어지 데 그제 전에 곰 니시 내리
7: 니시 땡으리
2: 어지 야지 아 最喜欢给
4: 没啦
2: 老阿姆拉他都是你给你别
4: 没啦让谢大谢是这边的可以请不定这药是呗
2: 阿姆拉今年我那些呢我那可以请不定
4: 天大顿顿的他阿斯里刚不起去阿切也没了加拉给阿照顾给怕切出切没藏马扎萨皮
2: 阿姆拉阿弟
4: 记住让个天大藏不开清不清俺最难个天大了三十等个病毒
2: 呀弟
4: 呀恰些堂的擦到了痛下顿顿咱们说啊呀哟哟呀哟大呀哟西
2: 那心哪啊
4: 我要这个啊
2: 你一名给卡罗伊了吧卡罗伊没事的是吧
8: 听我说的今晚一面谢谢听马达

0: 그다 가르기네 쉬다.
1: 당긴 예 빠나가 숙이.
2: 장게 보면 되겠라. 세세 가르게 보야 요래.
1: 야 거쳐 보소. 장게 급제 쉬다.
2: 세 맛에 비나. 나 샘 김민도.
0: 상유. 라 활로 좀 마셔. 세세 개게 비야 요마시. 주디 추적에 도없이. 추적에 제도 고마스 콜라 코스타. 계속 쉬어 쓰기. 상유. 장게 활로 좀 전에 요마다.
2: 문에 대제 집에.
3: 문에 희.
2: 전에 용아. 나이 유기인
0: 자 용마시
3: 호주 인구샤 다시 라다 군주 참하시
2: 나이 유기인 스미럽다
0: 다등에 시시마소 가바치미 땡히규리
2: 젠땡키에서 나 가바겹시 아 나 가바구디인
4: 요데 슈돈 쇼러 낭다 요마시
0: 가리 낭다 요마시 가사링네서 줄러 과루주 시러시에서 다리 용피나 녀저스 칼라초이나
4: 계진의 줄합이나 샹위게 장례가 잡혀지면 전부시 이내랑가 미소 디테일게 잡혀지서는 참부랑 두배아 잠부근 무근괴 링구스다 용마다 딜레 고급디다 뒤에 샹위를 상면으로 개셉슈 니가로 편도 역시
0: 라가시 나다 샹위 충분히 힘도 살로 충시 얘 드디어 샹위 용으로배 용마리
4: 아 지 라네 아 지다 쉐브든 잠마쉐다 람사 용마리스 가스레아 장단도 로가스이마 투제 튼조이네 미세 튼제 타제베아 지마 피게 주제 차차 줍스노 디디 33네 잡으지 아 니에체나 장다 리멍 오늘 33도가
0: 말하다 차 33개
4: 니에 가셔서 나 랑조다 키야 말이 가르쳐스유
0: 자가 됩시다 제가로 유고 섬없이 니라라 카드샤슈 아자 예니 오늘 잘 가보였다 아자게 장라 저 선단으로지 갑교치 없이 라가 야부지 지제 치었다
4: 디테일 안냐 묘유 장가를 과민도
0: 아자 예니 쉐
4: 시험도 수여지
0: 말레브체 가시가
4: 나라니 다 되게 시야도 전시했다 우드 보면 괜찮은 용마 줘봐 대마리
0: 딜레 가발리 또스네 나 개피나 나라다 인도 유스 럭히다 도스테베 카발레네 체크리
4: 아 상위 배수고 전다 축축 없으시야 어 예니
3: 송가나 이베
5: 디리 송가나 저와스민도 랑자 융구인다
4: 디리 융마시 이메일 최고유 임지스 고르다
3: 용고 징마시
5: 최고에 가리 최고래
3: 어 틴데스리 예니 이메일 시야를 갑신이야 두수다 독대시야르시야
5: 쟤는 아예 융구인
4: 마시 콘서트 독재 제사 랑영제 가시가
1: 어나어 통치체 두르고 제마 랑인구다 독재 치디 예로고 치고 치고
5: 랑아 영준디 메베 어 디제 이는 랑의 중보 카바 길제 마셔럽다 쓰기
0: 요니 전셔
4: 가시야 오늘 상유 쇼를 걸어 봐
0: 군이 지금 마시 저 들레 아자 예니 쇼슬럽 아자 직수 샤 케메시 직선 페토 저 유주 들레 쇼슬로 와
4: 미디나
2: 빨라 나 정기 나시 주의
6: 야 가르쳐 가러 와 갑수의 경미 말해 봐
2: 갑수의 경미 아
6: 갑수의 추는 뭐죠 와
2: 갑수의 경미
6: 쟤는 더비야 와 야 무이들린다
2: 무가 린메
6: 아 무이들린다 야 린시 섭섭치야
2: 쟤는가 중인다
6: 네 제가
2: 뭐
6: 섭섭치 쇼아 인지 섭섭치라
2: 응응
6: 오늘 가고도 와
5: 对的，我们相遇是你爹嘛，用不着。哼，刘大刀立马就挂，看你别客气。
6: 你现在刘大刀是你爹，咋不拉是这么着？
5: 然而呢，咱们听见马东，我常不是睡大不就不要的，可因你一买完我让过你丢丢的，哪个车子上面的个？
6: 钱么多？
4: 些求着啊？周瑜的黄盖的西人，几个兄弟有的，几个兄弟有谁？
5: 平大的移民该马上不去了，先莫到来了把行嘛的。
4: 哼，这下这下可怎么的？哼，等个人面呢，我连差不远。大爹都带着黑人送着啊，先别二兄弟。
5: 勇啊，去到前面哦，俺先出发注意。
4: 哦，去去去，就是去。
5: 喂，你那天咋许多？俺做老红个，来俺们情况的设备改制的，大大人点名都，那你给设备改制可买着？人一把是，掏个点这把钱，我那人咋吃好吃的？这个月的，你咋吃好钱么？都能看这吃过来。可是由于什么小区的名都，说顶最多是过日，你让笑。俺这进军村，若还上不让就有，让给俺这钱都，人家就不这么说啊。今年你肯定是前年俺做那个老公给哈苦白输出去多，这下拉着紧嘛的。
2: 你送是我从端街从多车大桥里，
5: 当然没到用呀。
2: 明才你会听见用呗？
5: 哦，
2: 端端宽长木老利索呢，我做车大啥不想的啊？
5: 用啊用啊！
2: 别笑呀，多大？用给用给用给。
5: 对的，用给。阿姐，看上刚不出去嘛的呗？有我在这查着呗。妈的，刚过出去的，我那里啦，查不的，我那里。刚过出去就查桥嘛的呗。
2: 查你好行不的？呀，脚真大，小车多。老陈，让杨爸，俺屋内搞不起来球，你也冲出屋里给擦擦脚，然了，快他是这人。
5: 你刚看这人吧？
2: 平面的，别啥是这个人？
5: 让平面别啥人出。

0: 어이야. 뜨다. 창무대씨. 이민게 빠르디 숲스. 디토네. 빠르디 튜니신다 개개매 봐. 자주 도시. 제만에 과루 좀 마실라. 어이야. 다 창무로 대송아. 로 대송에.
1: 천지페. 텅기디네. 랑주오게 셰데스. 나저 왕이민 가르삼매디 년디도. 제자.
0: 당다 여마시. 야, 이민. 랑 다가랑지. 창마. 자주치다. 교치.
1: 王一鸣, 别还是我猜啊这, 赢得赢不着, 免得免不着。
2: 真是非给谢不得, 我那是, 我们的, 你也敢说吗是, 我们的, 这当给, 你也落着是是。
0: 오야, 인다 인다. 이미게 상마 지체 겹사수. 당라조 김제 대도.
3: 아, 이미가 더 셰스다.
4: 셰스다. 셰스도. 셰스도. 셰스다. 셰스다. 셰스다. 셰스도.
3: 아, 셰스다.
5: 셰스도.
3: 셰스도.
5: 셰스도.
3: 셰스도.
1: 어, 라. 향유 이베.

0: 오지라 목디 차샤
1: 제자
0: 체세라도
1: 와 나스던 것도 왜 그래도 아
0: 너기 장수니 라이 시에처럼 있는 거리스 뜨다 따딘데 차샤 기부도 왜
2: 야 아자 디 카스그레 야라강 아주제 아자 쇼메이 강바 체취메 녀레시에 뭐죠 아자 강바 문에 체취에 버신나 녀첩주 마리
0: 샤로 첩주 마리 있는지 장수니 라이 俺昨天晚上给阿姐的给，让给你们去晒糖去的。

0: 저 근처도.
1: 어제 어제.
2: 왕부카이 왕부카이.
0: 용부유 용부유. 양천이 내가 용배. 이야. 천이 난 가리매 그래. 견유로서 나무를 깨자 가시가.
2: 가르치우유. 깨 친구들 대기업제 소시 나구유유. 녀라는 더비 중구유. 견유로서 비가샤나 타진 것도와. 야랑게 견이 랑가기로 요게 요게 주지. 녀란 더비 중제 혼자대 샤비. 녀래게 넘주 야오 가즈미도.
0: 랑게 견유로서 가저 나고 자샤시. 랑가가 녀 계셰매다. 돈도 주멍멍멍. 서주유매아. 가리매 그지.
2: 얘네가 넘주 야오 가즈미도 랑게가 떼어가 당구지.
0: 랑게 丁 사람들 저 되고 요마시. 랑게 어유.
2: 용아. 랑게가 고한다 넣고유. 랑게 줘봐. 나 고한다 넣고유. 랑게 괜히 랑가 끼를 유베 된다디. 나 뭐스 고한다 넣고유. 길이 랑게 고한다 말럼. 나 디디 셔니. 선이 고한다 말럼. 디 고래나 개이. 선이 더더 고한다 말럼. 나 니가 괜히 루스디 켄지 불 개이.
0: 로디베.
2: 로가 도미도 뜨게. 아. 야 고체 뛰어. 아. 나 수르도. 我辛苦多个，我创最来几部主学是个阿妈姨，年名了陈英素月啊。亲密阿姨，不修亲姐姨。
0: 年前的人把这个摸了差不多，对不？年人军都做都没做对事，过。
3: 空出了。

0: 그러니 하세서. 갤럼과 도저히 하도.
1: 되다. 나무 먹었으니 인치무대 개가 용지. 갈선 거지야.
0: 그다. 잘라. 무제사. 먹었으게 싶어.
1: 어.
0: 잠이지제. 메바.
1: 야. 제사가. 디 진짜 신이 여러분. 인치미지 아 저기 있으기. 객세샤도 너. 나 미미.
0: 아. 나리야. 셰프 삼분의 십에.
2: 디 계제 제 사업지. 캐리스. 이네 별이 누구 통장 주샤. 나 류다다오. 가시에 돈 주시니지.
0: 알레. 아, 디 가사. 자게 제베 무디. 가리 무이래.
2: 디 데스리. 마시체나 무디 왕포칼 제지. 제라 녀무디 상유를 구제. 왕이민 제가 답이.
0: 알레. 어허. 녀시스. 아, 디 가사 라와. 니즈라라. 루지 심지게 무이케시. 是吧? 자게 무디. 인지게 랭고시.
1: 对的, 猪
0: 고다, 알레 고다, 니 주직시에 나 디제스이메 나 주学시스유
2: 총수의 레지브지
1: 아, 猪 나 담은 니마다 정막시 뒤로다 뚱심부지 지속이 조당하디 심호시 무우통다디 우주 겸해겸해 나 먹어
0: 예예예
2: 고다, 도스 고다
0: 알레 고다
2: 고다 치
0: 니라사마 되다 마 되다 랑게 탄트시에 기스디 지마스와 라, 내부 근제시네 자 뒤부부다 뚱그시네 자 나라서 창법 힘지 파르크 됐습니다. 시에사베 계시디. 교도다는 흉마리.
2: 가가리.
0: 시디. 어. 무디 먹었을 랩히네. 왕지 여시. 계시. 어. 무디 우주체. 먹었을 랩히나. 교도다디 죽하쿠시.
2: 아. 지브라뉴 아. 머시체나 계시 시에사. 이네 더리 루부 톱갸라. 루샤. 제상. 지브랑게 벌둠시다고. 가사랑게 버둠체네 탁쇠체자 야부시라 총수 라총수의 레시업성사 다리양 버둠시 치다오고 타쇠수는 토실리비 쉬죠
0: 마리마리 토실리부도 고마시 네 인지기 장부장샤게 계란이라 쥐지시로 세쇼 마리 버둠시로 세쇼
2: 용아용아
0: 야 담아 되다
2: 되다 되다
0: 되다 야
2: 되다
0: 마리 드링아라 솜 서드서
2: 용아
0: 네 장부장샤다 슝자그 자등토니 계란이 기턴다디 쥐덤시로 세쇼 키라닉 타다디 아 가사 아 과 니 가바슬리 드리 훌라
2: 쇼시 라토도 마요 가시
0: 니에디 테다스 탁주시히
2: 라고피게 내주 쳔부 가수유네 니 내주레 쳔요 마지 라토도 마요 부이너 미소 쇼르다
0: 아 레스 레스 지마사 나지 저거 히스 야미니 키라닉 타다디 슬슬 벌듬치 요부터 가
2: 가셔서 아
0: 폐지 쓰이 나지기 간고 치우자 나랑사 치는마다
1: 야 니야 나면 이게 말아봐 나 주위
2: 왜 말하니 계세 야오치도
1: 유다다 강군에 장르 닝지기 서주 유명아 당신 내주 라샤사 지전에 간고 충격도 니야 지우도 지전에 한가 지우도 더동구 유둔다라 지 다 하루씩 깨지 뭐 하자 놈두고
2: 뭐 이인 더 치시
3: 주제 라시다 내 주위 능시 샤차 비스 추주리 真的是可就不就这逼 喂,住这拉列, 坐对,坐对去
4: 差不差,母体差
5: 是,就是差不多
4: 取得好马地
5: 那,
3: 是的,住这拉片呢,你拿小米度 我这住这拉,来几把是的这么多
2: 不对,要马去 红叔,饺子要的
0: 别离婚了
3: 啊,自然是内容姐
2: 让是内容呗
0: 让个能你那太你学习让各部过去用不赢的来这里我等你三月来这边你这得是对的好了那才是高冷的可以呢让个阿妈对的你要着急你要擦鞋你要么别给爹多个那大米多个多少呢黄秀没了卡地下特别细的让个阿妈卡地着急真的啦这有马力刚才阿夏听到金边那呀那是怎么写的 마세 니 아무 정조 선사 니 탁주 시신스마 시 디제나 제마 아작 된다 니 킨키 니 헤아메 된다 키랑게 기키나 요모 두게
2: 디 가르스레 랑게가 차지 두고 이베
0: 아 지 주리라 디제 마시 니 슈바 세다 니 타다 치바 샤샤네 아 키랑기 차기 시소 둡시그 마리 거브리 니 아메 난리 타가 타가는 가 섭다 섭다
2: 저도 용아 도스네 니 갑디 그제 샤네 야벼 샤오다
0: 나 삼자메
3: 朱学士，让。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0: 퇴기 추경 리면은 더주 블럽기 차갈 회 경을 주 루치 리자 퇴탄 종네 최고치 참도루 문이 리네 쉬샤니 댄즈 링키 배시 잠만 임바라 초외 최도 피신비 척균 더비 슈꾸니 리무 제외 파라 칭에니 심세 파라 소 처음에기 밀로 동자 대비 루리 테라 나르시 순슈 저도 계유 슈부니 시리기 시대이 제모니 지그네기 문수이 참도루 페쇼니 사디오 킹웨기 슈르데니 첸차라 뒤고 탕그니 차르나 퇴베 최실의 조비 지와 초덥시기 대니 최슝 제체 다 잡아라 무미 지그네 슈샤키 제비 조위 조 예르주 차라니 왔다 참도 총리의 루치엔 종기 리룬 참아 나르시 모 틴틴이 자세기 최도 제자 계사를 사용하니까 사드 쿠리오 난도 개비 갱윈들이 링민 소유라도 용소 정도 단에 롱동기 시리기 루규 뒤에 표쇼도 교교시 지루년도 죽을로로 루치의 표쇼 소재 티니 표현교 전 진비 의미 링내 휴샤기 민슈는 최예 디루 롱업 중에 변을 리에비 치리 완전히 표쇼 소재기 균지바 미토 초보티 콩기 파유 작삼카 향토 제자 계산부여 여주기 쇼베 니스레 추마타 치리 완제기 능미 초치니 작조기 지람 규티 지딩토 제자 꼬바르친 콘소로 제작비에 슈 교군이에요. 콩키 조로 계급 3년째에 제작비에 자와라 미대바 치기유. 제작바니 송제 여부시 인신 맨교로 최초바타 제작비에 수요비에 표쇼 뷰 세게 매비 밀로 동장마부 초라주기매 제작비에 자동어 차르치 능미추 목슈 경구유 대다라 체체 직내 사자라 송교 토바타 니네 제자바 라르야 계산 용교로 파르동 조그유 니마 진베 토르치 진보 랑몬도 코로 디링기 미유 시네 초비시 제자바 코르니 참아 힘도 로그베 람라체 샴라 뇨그르 딜레 체우베 쇼소이 레림타 콘츠 리제신 쭈브기기 고용위 제자바 통계능 장마라 쭈치 제자베 로마 뚝뚝이시 장마라 쭈치 제자베 자동키 빠빠 쇼기기기 쭈진 체베 빠빠 테다 쇼부 소교로 팬도메 테네 바보슈 셈베 제작비 자와 믹스에도 수비 띵고낭 룩디 동고기 시 치나 양양 동지 젠베 섭소 책이 대지 뷰메츠 말라 데뷔 제작바 시시 참 수지 양갸라 장마라 쭈니 마주 태조로 자조로 포자 매바 게린 치기 대지 제자 시시 추고르는 추주응아 주부이 랑베 추에도 잉의기 징에 투바다 제자 위에 치느야 예보 책이 대니 팅 니바 동구바다 추주 니기지 제자 위에 치느티 섭소 소구바 마세 더동 지체 대교기 돌체 시손 출루구기 티니 동문낭 쭉쭉동 타르투 쇼구 잡으식 책이듯이 원디 tē jē kī shōk sui lē rīm nī nyam yōng kī cui gām kē qiān bā xī shī. Cī rīng wān jē kī shōk sui bān zhōm dēn bē yō ngāng qū nāng lōng nē bō wā mē bā sō wā tā. Tē nē shōk bān zhōm nāng tū kui nyō bō rō lō bī yō. Shōk zē tā tō zē lā hē bā shōr nā. Shōk yā bū shīk chē gī mē. Kōng kī nyam yōng pē sōm sōk bē sō jō bā shīk tā zhā wā rā. Chō tā shōk bō pā rā nyam gu yu rīk tsō rā chī. Tē jī nāng mī tā nyam tū shōk sū yu bān zhōm yā rī kyaak dī. Chō tsā rā wā tā. Bū shōk kī sāb tū zhā wā bē shōk bō lēn bā chīk mī lām tū chā rā wōng. Sā tū yu nī wē tsā tū chī wē shōk bō lēn bā tī chū tsū yu xī nē rīng pē gam gi yu. Wan yang tetyo ki pyo sho zubu yu shi. Kesi yiga zhi wang tanga zhi sanma yu, tatong le rim shinda yu gu gi yu. Chu gu yu ne, wuzi garbo ta, chu shib. Jin jie long ne, chuk chuk dong xin garma ni shu gu yu chi. Hayang nang ki ma yu te, karbu che gu yu shi. Tene kuwa te pyo sho to tu kuyo nyombo ro chog ne. Sikam tongwa ta. Ngwe dara che chi pyo sho te si ne suwe senpa shi. Taja, Ciri wange la gichu chubcha yuba ta. Kongi be zun yu. Reja ba sato ro chogu chenpo cha. Pyo sho so we la zin de ya tu san chue tu zawa tsu. Mana hoi pyo sho nguen su jamdara tangdi tanchu ki jamche shoro we tak shu sha ting jen zong ki dong du xing xiong zhilu nguen e xe na pyo zhe le xing me lu dong cha de ya chola min zho we pyo sho di xin der ngue du be cui gyur kyur di rimu zhe we meng xi gyu jang yu jamdu chong jiri rinbe nguen min rin ne shu sha ki nam cha yinbe nguen e xing xiong tangge 잡주정신기균전바롱압중아주르리에노부요제키 Lhabzhi wa tsui, se joro tan, tsun joro, nyoro wa che che ne, nyamba mebe tsun ki tang duen di, tangara sun shu ge ba chigi yu. Tsun la tang duen chi ba pyu. Birzi chamu che ba na, do zun di, ne la pik si, tsun do nambara zha wa shik tu, nguen toki yu shi. Rimu tirin zhi wara, tang duen chenpo chi gu. Nobu yuge ni bersu keba shi yin. Tanga zhizye ki beri zira shi sogui samna sogja ki bu la denku ki yu shi. Shimi bu ya te che shi shi. Shimi jung me bozi damne za zoro zangse che di. Mikse ki yo che nang lukne donku ki yu shi. Jin ta bu te ki berzi joro wa ta. Tene, birshin tupka yu yuejing. Bir tsangma, cha dara cha wata, pe dara jambu ku yu yu. Nobu yu ye ki, bir yabu chungna, te kya zhombu zhi tup je xie. Te ya mebyo xaagbe, lu su xie xie. Tanga ni, so wu zamju yin la, te we tu zu ki, nyam se che kya shi. Tanga chi ki giri zhi wara dap chi lha ki tu tsu gui ji yu ba tanga. Cun don ju ni tiwe kya nyok zha sabu yu. Likdim gyo bi do zun ti jam shi tu bi bir ki rinpa zhi zhi che ne chu gui ba tanga. Ding tsu ne zoto para tu rinpa tsangma nyambu gui ji yu shi. 推崇人民觉得他那么的信念全都参不信电影音乐明天这位告诉全都还不他谁不等呢今年推不去人群云中这位告诉弄不他我们不见过见你文章也那么信我们把他切过音乐从当差的起十几家国际约把他比得起十几超过区别明年能够入他赶快去日暮提醒云中间人变形我才推图这个月不是决定贴着能够人不他落在竞争且关心给住去懂得行凶谈给这些空的区别切图特别为到我卡些上他呢落卡些给推荐陪住懂个月不是当给这些起落在层吗能不有些起给住所所的这种区别也不是比如说呢确实当为怕了能不有些人念起没必断把它强求为拉在了点点给住去妥协三个月能不有些找为贴到了落顿念不切别见起特别我没这么念没这么天气东德行凶他个是这里此度为东巴罗为四季我们出定前期行凶他个之间军前前有事问题差不多干嘛想起干嘛个这他个呀抗中就在起日子军于将心情几个人被军前把没多出个一百万年罗古就空念了那边，干嘛的来去？没路对住他人，他这去三十江的，这路天你这边吃。况且，每次去唐街就真的，我就爬了松土，眼睛垂头，皮鞋都脱。
1: 土毛套抗战就在去，再度待遇。
0: 说不他人民几点脱，陪笑了，参加了每次喜悦。唐个你穿了点点，写的举杯岂不是饮？人们提出你强调我们人眼虚下出，现真没做不现实。问题强调内心写图，推荐出外出年，我们人眼虚下的军将写月。重点配备所在呢？强调重点人民我们人眼虚下写饮。他若龙额就演变，吃了全变呢？那这题。插嘴人心气军情不实。穷队呢给了出看呢陪陪所在接不切别。强求被拉在他总是兄弟解决了点呢。穷队陪陪所在他军情做了切别你们来看戏作业。陆队从军陪给切别团队了吃了全别给讲你们这查家了丁秀千不月别能真拖把他连民用不拖的东西到我送的空土成了全别起千万不千万日边天津土查街土他们俩在穷完了那也不是提醒千万日边落用完他他懂能在那都写家起了也不是问题他的千万日边起普遍提起不所对几个面中的面部机没有你这些面子他日卡个人中吃上瘾面部机觉得层吗结果明白他牛呢就这样预备他忙呢那个送去洗就有没有提的即使你每次个人中苦有吹都预备他吹都切罢了隔离哈张给卡不有学把青蛙热点娘苗没把他你把土爸爸的娘土每次土到你我做的中国的事娘娘陪送错别成了全别了每次脚步念语每上土就错别每次第一名了帮别四个月把他陪别所有了每次没别每次写诗爸爸落点我千万日边了 帮不忙不在于出水时结束贵会月别帮不十年过途于谁想了不所有你各类切水银中的面部及脚的铁了唐队前不语没有名着我了都在眼前习俗脚的切过于谁有人提能在西塔即在大大提拔切的面部及出家菜的人不是用我给人切过天天日卡给面子塔桑在东湖南土东街养家了让他南土西莫罗塔克天天西莫罗诺罗别面积没设计有钱能躺差接不起苦苦能路归不得出藏么路的羊内羊土不念单内不当所苦铁结束不当铁有钱能的路内这里归不得不给说的对不对
2: 这里通的谁的
0: 文章他的全部采访热点起采访两百八十多年这里突击面不是文章八篇六点五不当养家的脚的切记采访热点起十年才是两百八十左右的城市宁爱结束采访热点起随便不时间当期十年立足突破时空给车马的查接具体特人能色的月别创下了他的随便不没点时
3: 第一年八拉给我所当了呗陪伴着他的一年刚也忙不起八拉给我谁让拿去好了八拉这送了他
4: 查起的嘞
0: 这里全别给讲查起都住了用热气垫疼不一把他中大的王位陪伴给这都点被忙不你我怎么他是中的陪伴给真爱吹度吃了全别怕不你不他人中看不起的娘奶奇等于对于问的差不多是我切的人前期陪伴所在太了杀去落着现实对于把他推从人中没有规矩也不突破人前期脑力期计划别矩也不当于谁三年级名声没有提的
5: 请爱二十四岁了出境于谁
0: 提到了一面问题强调表记早晚提
5: 所有民众为老年吃素没几个老些记了缺月
0: 表表记吃素难杀脱免疫他推上给中华对于了他太阳土化了对面我们人类学校的军政协议德军我记马尔坎擦个火冲点土没你特别现实局面，母妹给这种图把它签约。德军第二萨多内霍鲁久，马尔坎擦个火冲点呢，就做个月经。日了年呢，准备擦干啥，送到下月。七岁呢，看不着不月了，性格也着不月呗，所准提的那天了，买了七多年的汉子给军将们擦心事。第二准备擦呢，前头争取能去。我对这接着吸引了陪人有种人民我们人类学校的心思的家家图吧他的别图别小别出嘴对吧那么那么他这些洋葱闯不谈念头人因给测心难图终于他在切吧他到完地的纠结给测试吧有这些为什测心里测我就提大家可能了电鼓的一把他가자최고로망치우와조세윤씨 원야健康了多些民众为切图此些难度做些冷中图刚刚图做不定是马尔康擦干后呢人民图呢穿到盲学期擦干图纸擦干不疼擦马不所以원야这些洋葱的个别擦干不呢三年提给天天心塞家家土别没那做提示人在这里写东给给给住月别得住我年数擦干后擦团归阴性太阳人中看前面能进行事那位擦砖提大起落去了半个前途铁锤机擦砖凝血他把他没落切断送给他给落去电视擦锁完了为了擦砖呢擦砖冷地擦些冷土落不进去你们擦不点吧他龙岗当机擦车给你试而且擦干后充电器如果来日设备切不脱这些洋葱器三年提高了开局月别擦皮局当年如果为搞不切别家家脱不说个游戏
6: 我呀他脱不结束脱不去那些脱不去
0: 家家脱不你怕这没把路过月别脱不起行家家脱不跑不切我看管你跑不穿的人通过雨跑不穿完了卡坑里面把它写出为爬的面图路过雨卡坑谁擦起倒怎么路过雨卡坑了跑不坑人影跑不坑人动机全部马家爬的图都收给长个这个雨时他爬的图神都脱血你跑不家长丢去吞信不是家家脱不通就你中南他瑞在起眼瞄着切位写不出你腾身给准备了各处学的皮实文家得不得家家图别减重呢擦干后马前出落出这起让些娘娘来充满些实家家图别里面这个问题些呢汤心不与面体托不心率点给几个月汤底这几个月汤对几个月只要入汤起托别汤土接呢除了体位切瓦汤巨匠几个月罗萨别能念为陪伴给下你龙蝶凝聚对不起音别如果酿土这个月把它点跑完了就得我他如巨家千不约紧没那样卡些也会给你感觉喜莫的这面千不塞我他如他给出我顿给你三只体给擦多怎么来会给你就最你怎么没擦不当我呗军电器突别汤体洗脸可以有谁是不中毛为擦干后充电图垂在拖着起码他家家拖不所借给出席但不盲图签约这些洋葱天气没卡些给出席没些钱不买样逻辑了听你都就预把他空气家家拖不所借给哪在得不了去了人今年大别出席忙别开农塔光个路街突破天线前不前去问题车就能去擦塔爬着一光个这个切入动物塔出去给人塔切入当地出席三张擦不塔推送聚切了天线也前不前去突破规律连拉布罗切记没把它点 자자 토바
5: 서윤진부 연구회
0: 这是杨总体麻辣铁皮鱼出席几个其中尿不湿所

0: 밀어 동종아 자 몰다생이야
1: 니랄 동조 랑강아 동봐
0: 씨 마시 상하님의 글자야 알아 좀 그게 알아 동제 몰던 거 봐 알아 동제 몰던 니도 봐 니사 죽으리
1: 니 알아 동제 몰던 사이 철저다니 침다가 랑조 동가리 좀 근데 님도 봐냐 사주세.
0: 씨, 상계스는 얘가 소제 동거스고 봐. 미디라스 이제 칸에 장마드 세기. 니에 다른 님도 깨다지. 아라망리 동유메 야고 딱 제체 주의.
1: 쟤는 디구난 게 심이디. 님도 봐 된지. 니에랑 동도 랑글이 좀 녀도 다 쇼리.
0: 니에랑 전구 제모 좀 마셔. 님도 볼 예사소나. 니스위디 답답디 제 요마다. 아라 동제 모르다는 친내게 없이.
2: 今年的人家谁学习是吧刚才我们在那里面说是吧英语所学人员们人家要过去三个多了阿姐了可不可以给我们这次开始过去可不可以给我们这次呢可不可以给我们这次呢刚才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里我们在那
0: Zhangge lagish nyebe shogla. Nyemerin dige nyemdo zige ba zisho. Yongdwa, zhanglong de gyubshi. Nga megyun shirapho mindu, shemdo ngui di kyun semarta.
1: Kaji na ngui yu, nga nyebo ngui lintu je gan lingadro.
0: Yonga.
1: Nye ran xie wu. Nga ran xie bime. Randa si kim du min du. Le nye chiya mang cha na kim zhe kong wa.
2: Shumba, zhe ki wo ma ri, kim zhe ki wo ma ri.
0: Zhangge jima ni ara dung je mo chkyun ma dong la, jing da la to che na.
3: Zhe ki wo ma ri, mi di kab lu kim nye ri xia. Oye si ki wo ma da, kab lu kim nye ha hui bai. Tao ri, teng ki nye cang wu tong chung.

0: 제소 직 전세 중에 주니 마디 없이 중에
1: 진짜 말이 니 랑라 디미 레샤슬람 니
0: 전구 제비 아추
1: 제만에 실을 두드 디미 말해 붙이라 타네 랑랑을 구제 되니 요마다
0: 디미 키워 줘. 나 천신이야 매다. 난 디미다. 뭐제 디미 니가 내용 주베. 호지 배사스. 장게 친구야 뭐 시해 주마도 뭐제 디미 오늘 내샤. 오늘 이. 가봐라 시아미나 즉 생활 중이.
1: 알레 영아 야구 쳤을라.
0: 님도 새로시다.
1: 어.
0: 쇼 저. 대아. 디미 체디 클리클리 체 남자 시교 맞다.
1: 클리라 에.
0: 어. 클리르 체비나 아니 말레체 약 열시.
1: 알레. 대자버리 14고제 세우리.
0: 댄데 샤바 승샤 이기지. 많이 좋았었나? 딱다 니기 가르쳐오래.
1: 니 중에.
0: 어. 니마주 nga o ne thangge de yeb tho chu da yang ka ba de xia mi na
1: alle
0: tho ya min du
1: chen ne xin da le che ga qing ku
0: ka zhe xia mi na ka sa ga che mi de qiu ne ye ya min du da bie ji ke zi na le ro ge ma gu le jie xin ge za la men zhe
1: dou shi de ju wo ne la bin ge de
0: 我那拉云呐，啥不说个情理？啥不说不赢呢？狗人不过个嘛的呗。哦，现在听我说，用学历啥个几是过的？你那地面少年，几没几不得几的？嘿嘿。你要出发去呢？我那拉面做什么的？开始迷茫不晓得了吧？让学的热么热？莫个哩，俺也老怕给人家说，人家性格嘛，天天让给自己让有，一年啊。
1: 니죠. 대도.
0: 희야죠. 헤헤헤. 깜키기라. 계속 안 나비노. 란디디에 장아 다도시게.
1: 자, 가르 나버리.
0: 도규 제제. 깨깨 제비. 다죠.
1: 제나 낭원에 두긴다. 랑게가 낭자시야 켐에 봐.
0: 쇼세사 조선자. 저거는 돈도 칸 마지.
1: 랑게 머치니 켐인도 랑게 계지 치자. 낭원에 돈이를 쳐.
0: 네. 원에 도지게.
1: 폐지니자. 당가 약에 간로 포게 약우시라 주기.
0: 당가 연의 직원이 돈 둘이 정맞다. 장구아, 내 클래스가 친구. 정말 야성 친절이.
1: 어.
0: 나 클래스 와두긴다. 구아.
1: 어.

0: 쇼브들이 니라로 쇼세니유 신체뉴유다 공해파리 펑수냐스놈자다 츠루메코 켄추다 츠니유장 라는시 쇼세사가메 미세나 차부지오지
1: 양투주가 제용배
0: 다시 미세니에데 나스티메지 포노 누구 팀이 못득 뿐하시 지만에 잘 야치그메 소소소의 금시 소소뚜 당고치스 가스 또 뚜바
1: 하고 뭐죠 간다 잡을 수 뚜제 나 러비
0: 먹리 폐지 로메죠
1: 주저치제 친샤 레조이키리

0: 다 수수수수 따도 치고 길이
1: 급지 팀비에 임보다 콜로 제브디게 네 효화체 제금 주기 제 콜로 임보디게 네 통치 제브지 슈기 금주 제브사 깨죠 라야 제목어
2: 알레 랑칼 년초 수수 되지
1: 진구동 카체부디 들어게 주나 다스 심보지 두상기 다스 둔체기 민트나 텐데 여지 이는 예체는 대 이공스도는 대외인 서지
2: Ting san, jian bie de zu, zhong qiong gan ba ge du, tu lu lu de zhe kun ge, ge kui na lim lue na.
1: Lu lu de zhe e, chang wo xian na lu de ge na, zhong qiong gan ba ge ta su xie yun du, peng meng meng ku ji ge, tu lu lu lu da, bu mo shuo jiao de zhe kun ge, du sta du de lu ha bu du, ra le lim ba qi ri.
2: Che na, heng guo ti tu de zhe, ken zhe du.
1: Ran ge san heng guo dao ni bu su ge ba, wo ne xian na dao ni bu sta mi du, cong da meng ku ji le heng guo di che yo ri. 이내 한국 대조 재비 권위에게 칸 대샤 디더 초스 요리베
0: 워지 캐스 장게 TV 내 튼디 예 랜 삼고즈
2: 랜 카시
1: 초도 주야게 추시스유 오늘 진 샤오미고 초도 주야 디니 두스테디 추시 잡이니 베틀로 하시야 장게 세약 머무디 오늘 진 야게 시우 추시는 시 냠도 해보다 니 제모 빠부치 디주노 작제제면서 치우리 신다디 카마즈이네 마캬레 인제여리 디주비는 돈시야치 되균의 디주비는 럽시레제 냠퇴주지 학바도 팀스톱에 급러 추시 디테 주비는 참부시다 하여리
2: 라카체소 권다지르 디제 그래 차브제
1: 마시 녜어 제스케베 녜도 주주 주장 시대비
2: 랑금이 동금이 순으로 차두고 있는 데 임시 되다 루즈이웨 랑든 데 마제는 용어도 왜 소소 러신 줄 말다 남기에 제든 데스 때는 소개 용 아니야 랑하다가 로지야 치도 소개 준 두민도
1: 당청 랑게 호진기 정을 탐지기 중로사 뜨뉴이웨
2: 뜨뉴이
1: 쟤는 호진다 코랑기 사는 당고 토베급 기기 당고 가래 신규위에
2: 감사
1: 감사
2: 제리
1: 교제
2: 은퇴네
1: 가초 지금의 외민이 편수 이용한 초시리 이내 타문대 규고 와마시 나양 호선의 신차 두민도
2: 랑게 은이 호진다 도구위에 아 드릴 없이 찾아하면 되게
1: 호진게 냠치지리 문구지 요리대 범위로 균수 여마시 최상 범위사대 직딩 참내 뇨 사슈 임승고지 녜루지 호진기 수참내 리고 와마루 최상에 콜레 뜻갸짜게 배수 채우르버
2: 녜하고스 란데 아제게 뷰치가 요무르바 제마시
1: 진제스시네 지지 케시슈디 응어라 학사남다 이
2: 예상 주신 예미도 제가 벌써 삼촌이니 시기 시기 어쩌 차를 시주기
3: 생교신은 소원율이 니랑러 탄식고요고
2: 예민도 랑 되지
3: 랑 피비에 탄고 자세 흠치 탄고

0: 看一眼。
1: 랑게가 학삼 남다 인스고 어봐.
0: 디 인고추.
1: 근데스.
0: 찬스케베 미루샤제 학삼 남다 치유.
1: 알레 디제 임지. 답야스. 제나키 구림디게 육샤제. 커도 죄든 저어대 치나.
0: 가리 죄든 저.
1: 파무토야.
0: 파무토야에.
1: 응.
0: 영아, 저녁에 혼인 남산 가봐야고. 디시르 인예 치지 야고체. 뒤주랑 해 땡기치.
1: 랑게 켈림스 봐. 제마제.
0: 니 켈마냐 켈미두고.
1: 제나 뒤주 담기마 대 봐. 그 키토다가 드린죠.
0: 드린.
2: 샤루 로요베.
0: 와, 로요베.
2: 다시 샤루 로요베.
0: 아.
1: 가로가 파무토가 주뒤 점지 소미야지.
2: 샤루 로요베.
1: 아. 주제 합 주요 마시. 니베디 토글로샤테 군교 마시 솜바디 라고통 바주교 마시 칭아 갸갸체 군베 토로디 천다디 출로 마레스니 이치민도
0: 토스과
1: 카지 장바라 암라 조르 삼중에
0: 아 틴지드 마시
3: 过个银子了呗，过年就暖皮，三六三百八的猪年拦不住。趴下，趴下，脚子来，脚子来，我坐下。哈哈，
4: 爹子大爹，西风啊，对的。哈哈，这个我坐下不呗，后面坐了拦不住。
3: 南昌回来够了，今天我们去住的个，找回大门可就是干面新的预备啊。
4: 可就是干面啊，是的。
3: 马上给不接，加油，干嘛吧？马上给不接，加油！切上就打，马上给阿弟，切切不一不出个嘞！一打一打，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幺三
1: tu.
0: Nga tsui na lo chik tui shi tindre ma shi. Tsam tsang nian si kik buri. Gabri chongpo kimzi go ho ho che kik buri. Genshim kik ma shda.
1: Rangpa la ngune shunglu da lang ni sungri chi kev la peri sha. Ngune hang san yash tuwa. Che na amla kong.
3: Да,
1: Rasuimba,
3: 给不打，阿姐给不打，先，卡住了没？给不起，伢娘还叫卡住了啊？给不打，不济，三万的下，俺可是。不济，你三万给不一了呗？三六九以内，八号都不给不打，四条一。嗯，咱们这卡住了。
4: 白叔看俺妈在不在？卡住了，听不到他那里不在啊？
3: 阿姐啦，娘头是俺，娘婆婆我们说的这些，可是别亏着。
0: 阿姆拉，听到你我听个呗。
3: 不济，呀。

0: 교수인다 교수 포카르사 아재 교수시다
1: 보럽사
0: 보럽이 마주지유에 라무군조디데 손자 계속 심부셔서 토비이나 데데 루치 심지 칭시 계속 불러주 루치 심지 칭예시 마라나 탄도 롱업조 레그유네 차스 교모조 탁주이
1: 갱 아무 뒤이다
0: 가리 무디스 니 다가 세비 롱업조 레네 차스 먹게 봐 되니 수도 괜찮스도 진짜 그래
2: 샘 당청 예 보는 사모 남다 이면 장 심나라 세탁주 싱그지 계시 돌로 법차고지 권대 맵체 예 부지동로 낙제 지그 윤아 장유 예 오스마다
3: 용아 계시 진짜 시에 윤아 나 주인
0: 교교교교교
4: 알레고다 아무나 나 전화 용구인 스마라 그 최고 돈 부지 그랑게 진짜 나는 캐차샤
0: 这只要求么说你要注意让装马戏罢了阿姆拉今天随拍了个口水的你也特别担心这些也不需要一定阿姆拉的搞了这个特区衣啊托米让伊呢虫子的钱呢还记得啊马里古塞特区衣阿姆拉的咖啡鱼我是个一拍了自动梦是有马戏的我他妈的阿姆拉的健康和三句 더비한테 뭐라고 해 말리자 엄마랑 용체가 구급라죠 뭐라키나스 숨비 범팅데 큐는 마시 밀체 마태지 자기 피부지어지라 처음시도 가리네 시스리 마르탄데 로즈일 뭐랑 투자 갑시라 충라 뭐라다 가로지야 구급대 쇼먼스 발라 암라 키나스 원래 아디기 용서권은 니한테 고 제부디 이진나쇼 미카스 노프다 치에노 카사머니는 심겨요 봐.
5: 호지 대기디나 예 닮듯이 시에주 가슴에도 아 뼈스도메 아마레 디데 셴뉴메다 아마 면제 나글 성문두게 어서 좀 해피 디데 셴제 예 닮듯이
4: 아마 나 어서 디스테로나
5: 그리지 하네 인스타로 난 예 보리 하고 쓰네 다가 되시 닮듯이 아니 다가 되시 가봐 배줘가 다가 되시 예 닮듯이 다가 되
3: 打不对，不要说话去，让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他对
4: 我这不才读就研，我没查了干部员。
3: 地里种穷不的收着，盘面穷不的收着。俺娘儿出去请别上那十多。
5: 很多年还学生也没多，没丢点这时间，今年来我了，快给我去吧。喂，大马叔，很多点这时间呢，出国不要接信用。
6: 我是个没，但啥都不明多。
5: 兔兔是谁？你害怕起来？喂，兔兔。
7: 在临西，叫我坐羊驼渡的。
5: 羊驼过去。
7: 那天喊你去倒是哪事？
5: 哦，用啊用啊，过段那么啥来用？
6: 那天喊种烟呗。
5: 哦，烟。那天喊你去倒是哪些？
6: 让休息，俺也吃不过。哦，让那天喊了许多经验了不？毕竟你做了对人们亲密呢，也会要嘛热。
5: 钱赚钱，来俺谈过下午是不？莫个来凑嘛事啊！没些人给俺做年银，打来来顿饭就找个钱数，钱赚躺起给。
6: 俺也吃莫过，来个客气个人，让就是。
5: 嗯嗯。
3: 可这钱币呢？如果他别了，俺都忙过。

0: 콘중아 줄레미 꾸마고 셔스기 나 줄레미 꾸마고 여베 아 꾸메바 꾸마고 여베 꾸메바
1: 예구이
0: 갈러 봐 예구이 빈체 장게 미삼지 구이베
2: 이
0: 전 당기 미디니게 셰버 준 맞아 봐 그리고 그냥 말 봐

0: 니란티우. 마스링아 카바미 접착 가시가. 남지 겨워기 걸 미비. 차베길 덥디 좀 가나뻬. 진짜 비세 도메. 경경 하더다.
1: 육샤나.
0: 가리인 수육샤오래. 니란셰오. 장주고 송상 원셰도 또 성보리. 안 칸다 새가 주의.
1: 칸다 디제다. 저왕아 수준에 가용아.
0: 니온의 과소에서 영이 가리기나 랑게 레 가르치네 니엘 밀기 안삼드기 용아 칸달 강에 유바 차쇼 첸 치슈 치슈 좀 나가 대신 예봐 더 도둑스 밀기 안삼단 제대는 제 말랑 소화 큰 데스게 예봐
1: 나 길게 된다 나래 탑시 단제 탁취치기 나 루마 제봐 기랑 꾸노나야 갈도
0: 말 안 닝지기

0: 추시 장민을 추시 쓰고 오르다 뒤쪽에 송자씨 두고 오르다
1: 뭐시 뒤쪽에 사비 교주 우리비에 전자 뒤 남면 내지 전환 변배 뒤쪽에 된지 쓴 맛이 아기는 뒤 뒤쪽에 송자씨 양 탑시치

야, 야, 알레 고다. 포메게 아. 겐심니 베미치이나. 원상 못해도 내스는 왜 숨도 하네 카교 불에 우수로 국권에 미시엔게 카쳐러 교화 동미조 면세 출러 편수 체크티 세골 도구단 유점시히

0: rang su khun che do meng gang chok du gui
1: ngang da me
0: mo xin ne ge yao me be gang la lo chun chun yi da zing che gar chi wo zhe
1: chuo fan yin zhe bu ha le ha yi bu xi si lo chi kuang le yin no ne bo shuo chen zhe xie ju zhe bei
0: xiao yu tian zui le gong di song de zu pian tao ya hu min du mi ding ye ga tu yo ma shi bei
2: 哥弟弟，你最早让我去，你讲的临西千年一路上，弟兄哎，干什么多？
0: 哈，创业面前，肯定是得买点吃。等到咱忙着吃呢，你还想着别的休息啊？这下，同大弟临西两不要买些，临西就过去了来，还不要买些，公司做康贝普伦的莫扎普伦照顾队，天天去了，普伦忙不切，有几只，俺最少不是钱呢。
2: 남티스스에 담고 잡선자. 강배가 최강기네. 가다 스스로 주주리.
1: 봐라. 탄도공세 주시진이게 지게 되고 싶고기. 링시 삼단 캐보다 총 접신자. 야면아
2: 투지 참부 세제 후후 레가 작가거나.
1: 아지메나 수지 임베 시그디.

0: 교시나갈수없어진라
1: 신선멀티
0: 먹리
2: 리소스차디랑카갑시아진테마르베
3: 피겠다구슈소스디랑갑시아디샤
2: 지첸테그속지보르트퇴엄텐데니해가시시기
3: 니해미나나쟤마라하라샤
4: 아도니니
5: 센트럴드레이바르타동진리개주유근처수짐진내주퇴라웨하루웨이산나서나카꿈기
0: 어찌막식제거에체제부터제아유
6: 따르바탕고데워마다따르니부데정지추다셔루유세슈니메니게데루샤유라탄드라시유상정지추도는거지라탄베마세니에깁쿠지
0: 알레

0: 드린 링시라 포도 점시라 숨시 모두 교사는 용도고에 랑 모두 단단디니 봉신 배서 로시도 자녀 버치 배 콜카다 놈에
1: 계장 타고지 산에
0: 안에 남사세요

0: 장군의 낭담이 두게 수고용을 딱지에 채워줘
1: 강군의 낭담이 모델에 줄어두 강이 세대유 니야락와 나서도 등도가 강이스는 모델에 줄하베 겁라 니에 메모티가 오로 제비
0: 따라 씁니다 제제 낭천한 로마를 봐
1: nga tharig ne jud labe chel nyesim da chebi ta ranyam do de gi

0: 他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冷叔，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光下南去给科普老车开车，韩立芳从康。
1: 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去杨氏店吧。过那过一会儿，老请你对老子进进节目都不说给，下面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皮糖。
0: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别，下面拿出就是洗衣机，进行给凝聚力猪别，免去的温度给冷却脱不冷结果呢，免去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去给巨人囊，可别没过别汤，那空气普通没别汤呢，小熊刚也没吧，也能上头。运动下面的热汤，天外人心气下面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别，些许补气了，给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果果。 古楚松三年，拉斯娘真冷，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些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冷，老个六穷塘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
2: 哎呀，姐姐，邻国当今韩国的年老处子宽多啊，别信的。 다른 한국어디 나랑도 싸불도 하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에 직신다 대 별을 제냐면도 하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3: 그때 난 저의 한국어디 진짜
4: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지어 지혜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그리는예 링고 딱지엔 그 헌고지 권제 잠부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니 선바 가부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年年在当, 那不如果年在, 那更把, 四处人吧, 那就真的做给, 那共几个年在, 预防那当闹人四处看了别当, 那像我当当时, 大军节前年, 给给我, 进屋里, 预防那当闹人四处看给, 建国党许诺, 诸葛苍马人当人民安, 娘们当出了, 人民陆志党, 习近平当出给, 给了第六点那万钱, 那我得不明白当, 那我说给吧, 四处人吧, 就是娘不说给, 年就预计, 预防那当闹人四处看了别当, 那我无知查过手机，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手机看了别当，预防那我手机看给那我我不当，那我张子前呢给了第六给那我时间，也用给目击通大言行，人民啊，陆局长、习近平、杨明杰能说，那我当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手机看了别当，别当陆局看吧，连我接过去，主席送啊，积极给，三年还是同意杨真和他富康民看给他追。

0: 아직디 드린 얌 삼으시동아 튀긴 로인도 깨긴지 마 로레이 다 쓰리 드린 얌 가게 생님도
1: 미니도
0: 미니도세 응
1: 폐지 미니 옆에 서도 야주여보다 독로비 오다야디 숙치세도가
0: 다마시다 던도시에는 카드 가시하고

0: 참바 삼양 오면도 매자 아주 우리 망치가 루티체나 정수람 삼고용 우리 그림 저거 재매봐
1: 장초유 정구가 니티스 미디 수임에 데키스라 산에 가봐유메 데키스 니바 카르사메다 로프유메 데키스
0: 고조도

0: 대체 내일 아무튼 저 유나 나스네 게스트 시야 차여지 다가잡어 让我 tops。
1: 시체 돌격 가르네. 나는 최도 난지그래.
2: 용아, 난다미도. 예전에 야우시라도.
1: 다시나. 제마 못해 냠래 시작. 소화 수고이.
2: 용아,
1: 표.
3: 수고. 수고.
1: 표.

0: 왜? 란디에 예시 갈치.
1: 손도 차송해.
0: 어.
1: 돈이 근데 잡다 온 비싸지. 돈이 잠시 쉬스. 경인 잠시 쓴 마도. 먹어 먹어. 나라 연바 나라 연바. 먹어 먹어. 나라 연바. 아르. 아르. 아 개면도 개면도 깡급 이르죠. 깡급 이르죠.
0: 정말사.
1: 어 야지러 말이. 아 말이 말이. 계집 말이 계집 말이.
0: 가리. 나 세제 내가 유배.
1: 알레. 녀지 조체비. 어 녀코들랑게 빵다 두릅 체제 참부딩이 체로체브자. 제자 야스인다.
0: 디주거르베.
1: 시마도 가져오래.
0: 디튜브르베.
1: 왜? 대장 아래 방고방산 차제 당청에 대유다. 장칼라다야다. 라다뉴아 훈스다메. 이내년 심디네 잔라 야스기기.
0: 제가
1: 지카이나 되려마 되마시다. 야메나 녀자. 잼자가 치우. 야메나 동절로니 다가죠. 야메나 쟁고사가죠. 소소동.
0: 먹어. 라주고죠.
1: 맞아. 학삼 수면 권에 대한 수치에 미주 뭐 수치의 민도. 다치는 욕시야 규리.
0: 첩캡 삐리.
1: 버절로 캡 삐리.
0: 다들은 시제 대는 나란 일 참쉬었어.
1: 드링아 대 연재랑 시야지. 지만의 라 모두 정 버저 시시. 아유 마지. 아이 팀회다 저매. 제자 상수는 시 체제 대응 마지. 탄내수 마라니 진중인다. 태큐니 매베 진중지와 오케이.
0: 샘딩네 모투유.
1: 아 지지저전이 마라니 진중치규 제 말베 턴도 탐스큐즈 마치다.
0: 왜? 니야라 고스 고데다.
1: 니야 갸갸 제비. 어야 지만네 라나 갸갸 치린치 제유. 아자 이리. 키라니 디기 톱쇼. 죽인다. 죽인다.

0: Chokin dhe do.
1: Khatsa chibi rang zhi xia. Ximbu shi du, ximbu du. Na wei nyam da dianba, ning jimbu shi du.
0: Changgu xie na, na ru mang qie, zhabu zhabu ri.
1: Zhabu zhabu yinba kieo ma ri. Zo di nga lian zhi guo ri, di khe chi shi da. Yang samde jik dhub ca su, ga la a.
0: Luz月。嗯,明的。中國娘堂店啦,開去店不,那位娘堂店不是懂啊。哦,拉米提達,長西面邊。阿子,聽著嘛子,第,差差別呢,注意。俺他的米撒不是你,你米撒不的。楊家中國米撒一。哦,拉羅春去的。 Chansky a ngamda dinde cha kharimba.
1: Dinde da maji, ngamda dago tsumindu. Nye no, mi di nye ibiche, dine garo ji, ane Chansky am nye yi.
0: Ale, chen ranga tsaya kyo ga tsesh dinde re.
1: Tong ma, mi di chungdui ne, Zhongguo canglong chungbuchi, goyu. Chi di Zhongguo wa yin kyun yung maji.
0: Ale. 쟤는 중국 보기 아직 없죠. 차긴데 상황을.
1: 알레. 어. 디네. 중국 새 소식이시고.
0: 아하. 디들 해라버리. 잔다 그러봐.
1: 단도야다 단도야지. 개치시디. 섬규랭레 매베 미딘제. 큰 먹어. 레그뇽 나시 진예딘제 먹어. 야시 저는 예바라는 시시고. 중국 수용기 기배 냠다 된바. 탄도 군치 상고 김장의 집 아제 창부 부다 충대네 시토니 이 빨아야고다 산대 양식거
0: 더 전에 랑게스야 되게 나다 다다 되면서
1: 장에 장도 스텝다가 섬주 랭레 매빈 제시샤 장원의 신 내가 김장의 계치가 되지 봐 너 대부치 이게 랑 체딩 말지
0: 嗯。金别起日。嗯。可这说，你不是你对中哎？对么穷，
1: 俺爹日子这个月，然学的，可是日子难给，俺是从俺拿了点给穷呢。 인다르시 님부심부딘데 사야여지 딘제기블라
0: 라르즈나 그님베 스니드 중에아
1: 딘제데 마지 우즈 바람라 사고다바 튜즈 땡기 제니럼 튜규 남비임부
2: 장가발라게 타외서 양다 제샤 기치고 산추
1: 아레 니도즈네 고쳐 당인다 바바이
2: 조시 라카바유 유유 등그도와
1: 아니 치러리 마제나라
2: 마제나라에 수모트제
1: 로저 로저 마지
2: 라게 팀의 이야기 이시안의 인벨로프트베 계스라님도 당진 잡게 믿어 봐 와주 당하게 시아유
1: 디어 참게 없이야 계지시에 대민도 야 비싸스
2: 장 허구리 예민인베
3: 하세요?
2: 링유 아자라게 장 인케시에는 용어도 왜
3: Where will you go?
4: We've been camping with our schoolmates now on the way back We are getting close to the university
5: Hi Lin You speak elegant English
4: Thank you Uncle Chu But I need to prove my pronunciation So ask Chu for help
5: It's great you can help each other at the university.
4: Now we need to get on the bus. So, goodbye.
5: Okay, goodbye.
1: 허지, 장문에 두스테시민도가 아.
0: 레왈랑 아라니가 컴도 제제 쿠나니를 고고다부 켄제 꾸루마
6: 샤스기 중국의 제다선제
1: 제무이 메마지 쿠나니게 나 중국어 유버 켄이 킨거 마지
6: 제부 유배 마제 안
1: 왜 진짜 선지 개마 가지래
6: 검주지로 고민 이슈
1: 我跟不上韩国。有啊，其他谁的？请我给这个生产设备的。再见呐。谁的？再见，再见啊。嗯，请不请不来啊？哎，那么啥生意？漳州面，那是牛骨的。哎，出事。找马去啊！女人，我收到消息耽误。
2: 出事！
1: 今年宋家那边出哪意思？一年从哪地村头开始抽着？

0: 피기 귤사시 양호처링의 싱그유 랑 한국 유배 아 제스틸리 喂 나이리이 랑 르사 첨진년에 쉬고인다 차스에 너네 차스 기브로 마드베 아 카가체베 카가체는 집지 녀랑 삼시 토기 참보면 우수 겨우 마시 사고치마에 사고치마가 슝두르 과정이 랑차서 영토민도 前的 타드네 제스티리 슈긴다 양쇼샤시 고고 티조이 어 저멍라 칸리 키부디 제체베 칸부큐니 르마지 칸부디 참부시라도 어 용마지 칸마다 취샤 딘제 있는 참부민도 어 제니 육샤나 어어 슈아 喂 文文, 你家长看不浪鱼呗提醒啊你家长送钱呗看不要我洗啥去我那别的事都我那年年多来钱看了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钱个
1: 요랑네 클릴라 추부차 제초그리
0: 다등에 마옹바 근제 제오유메 삼리야 호스 등기 이망농 주티데 큰 마셔 쳐오리

0: 지 간증하래 여제 교라
1: 쟤는 아주 고인다
0: 랑화종아
1: 나지 여체제 탭지대 롭종 채워 삼지
0: 쟤는 아주 로쇼 그리 교라 여제 교라 아지 지금 아니에요
1: 康桑，林夕在念呗。
0: 啊，一。林夕，让个肉块菜给你送啊。行。我菜你所要的。
1: 要晓得。
0: 要去啊。

0: 샤와 고치로 칼라 사가도 네
1: 나서인다 네 아지 칼라 야고 싫어서 우시
0: 제자 제자 야제 야고 수르다 라라 가르두고요
1: 알아가부두고이다
0: 아지 도시 잠충아 지샤 지샤
2: 감이 쇼 저가니베나 야교
3: 야하고서

0: 기나니 베르샤 튀균 알란 주도는 마시 미부모 주도난 거 주는 고이블 베르샤
1: 미주 파마다 나주 파 제다 메베 살지 자조데 요리 덥시 미토와 미주 파모 세콜네 카마 제베 주고 나주 인치 제토 치오리
0: 젠 기나니게 소소 보면 제가 당 주베라 나다 마랑 팔러 살지 자조는 케메
1: 지 셈타고 제데 마시다 라게 미다 속샤르 넘주디엔 다로 하르도와 바베 켈리죠 다리 주고이 지마라 크서체
0: 하코스 하코스 하코소 마나게가 침바도 개민도 계속 예대 녀다스나 아랑 시켜 탁 주의
2: 카리나 나 인지 파로스야 카리나 겸제 쏜다 카리나 녀 삼세 도움인도
3: 나줄로 개민도 랑안즈 다사다 경제되는 가바용시
2: 카리 대 가바치네 낭다 호르민도 생그 초조 중년 랑아치네 낭다 호르민도 쪽 좀 제토하고 심재민도
3: 카리 생그 초조 중년에 라지고 랑아 칸 주유에
2: 아지 암라 토치시 다 디그로마 소는 영어도게 키나인시다 나 다들 대 낭다 메버
1: 노보 미도 사디 치즈네 하고 말다 다들 낭다 메네 지마 그 제이메 세수 디마셔 봐
2: 아지 예전에 대 낭다 민도 키나니 중국 평균 유배 대 키나니게 공부딘제 큐니 지민도 키나니게 킹마지 대 사야시 무딘제 망고 유배 마세 쉽쉬 야가치지 턴도 칸법디 생가 차녀도 치르 되모도 배 심제민도 개 치슈디 대 멘데 키제 미세녀 딘제 큐니 민도 제자 년가 화여제
4: 교수 공세 요원제 강교로 지외다 규시 지주 지리치다
0: Shou le bu da yong shu bei a. Jie na kan jiao jiao yong ko.
2: Di ye le. Zhong guo ma yong hong le, zhong guo sai ya xin bu yao de sheng bu yu, yi ne de le bie ji le. Sai ya xin bu zhu guo ge cai ya min du. Tang duo cai deng chang ma ge zhong ri ne du. Long bu chang mei yu ge zheng min du.
0: Yo. Mi de ka zhe ga yong shi.
2: Ye dian de zhong guo ri ne ding se bu xi da du. 我搞不定，很多我顶面

0: ngaya yongumnda
1: ngaya dianga chine one jigribe morang kyesang bu marba kyesi nga biga chene kanje cheure
0: rasmde chumare ya dikida nangda omare
1: ine nie jang ngu tinje sne no yago ayu
0: rasmna doji makia rangengudi yakije milakide ngyo sude teda tgori moranye chungmure thondo thondadi rasmde chimogo nyaran thaju jiro chejo
2: lokse di lo namsang zoya kharina
1: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댕기 체베 요스데 요그지
2: 장원의 경고지도 쟤는 쉬다 니가 와요 그래
1: 맞이다 토유 맹원세 디지 장차 초도 녀기 챔부시 소그지 이년 예체는 사치 디규를 챔부디제 아유선기 맞이다 나유세 코유 송교 직주게 디타체 지그지
2: 코유 송교 그 직주에 타체는 직주디 코리오 송교가 도시 중에 직소들봐.
1: 당시.
2: 나디나 쇼니 되게. 나의 직소인데 주로 제일 삼제 대유. 니 전에 야구지도 나 좋은 직급에.
1: 직지. 뭐시? 대상 아주 로 전인 거 초도 야기 최고 집이 제유. 이내 아주 대규를 경스매. 장디나를 주로 전에 오늘 야구 치영 아.
2: 오늘. 전 대기업인다.
1: 또 대기업인다.
2: 대다. 최근에 괜히 이와 제가 지기유. 이네 괜히 이와 채산이 가마요구 요매 고촌의 최금인도 계승원의 직소진대 지역이나 미상매 고유성교구 도시토로 난토글라 고유성교를 편도 여상 야구시어래
1: 당시 장기 하코위배 제교 텐세다 퇴소 요배매 더더 중세의 딘주 가스카리우기 요만다 가스카리우비는 미지기 로카시의 통적 적인 소유자 내가 치부 수고하다 Tendo, to see Chiwen was a dinzu, yes, she be gujin nala, Tula chill to Yuza, Kuyuda, Missu, Nukin Chambusuaji, Chesan Kuyu Sunga, Pisiki, and Ketchimbushi.
2: Only Hansanso, Range, Nian Washinbe, Chokuzi Yule, Shitaka Mangshinga.
1: Chokuzi Yue? Range, Puha Lopsinki, Genuzi Yula Shuibe.
2: Range Mushingibe.
1: Oh, what's he?
2: 天为米米大米盘了怕大米出来要买的是那不可能有中国买用款了的国出用买一年谈子三个等我那日下怕这出借俺俺三个我先不日下俺现在打连着起来都今天就你要过度看大人第一年我的第一个月了吧今晚俺可能就送给我个鞋子的人还买过一年让这个月的哎这个是看不上年明了某个的事业你也去四个月了不哎你也去行不要这明天也不了看不上俺就是四个月
1: 钱呢？俺就给你打，起码退一。
2: 用啊，压着啊。
1: 给钱买的。

0: 아, 쓰이. 당장 쓰니 애들 독스 대합시 민두. 그래야 꽃대 세충아. 고피게 강부집에.
1: 띵이 해다. 쌈놈아 동아.
0: 양아비가 니 애지. 시다 그게 등비네도. 덤시.

0: ཉེ ཤུ བིན བ ཉེ ཤུ བིན ཡོང མ ཤེ ཡོང མ ཤེ ཉེ ན ཐན དེ སོ བཅུ ཉི ཡུ སིང ཚབ ཤི ར དུ ཐན དོ ཅི ཉོ སི ཉེ དེ ཕག སར བ མ ར དེ སིང ཀ ལ ནང གི
1: དེ ཉེ དེ ནི ཁ ལ ཡོ གོ རེ
0: དེ ཉེ ར ཡིན ན ཉེ དར ཤི ཤ ཧ ག ཉེ དེ ཅེ ཤ ཧ ག ཙ ད དུ གུ ཨ
2: ཅི པེ ལ
0: ཉེ ན ཐན ཅེ ཆ ཡ ཁར ཆེ རེ ཆོ ལ ཉེ ད ཡ རིང ཅེ སོང ཐུམ ཆ ད ཁེ ཆེ བར ཤ ཅི
1: ཁམ ས ཅི
0: ཉེ དེ མི གེ གེ དེ སི ཡིམ དོ སོག ཆ སོང གེབ དེ ནེ མ རད ད མི སོག ཆ དེ ཉ ལོ མེ ཧ ཁོ སོང ཨེ
1: 참부치니드야 시민들게 아자라 삼르야고 스탄다 응거 중국 가고 딱체 제사를 드가 기부쇼 가부시라추
0: 가부시라추 좀 봐 가부시라추 에 랑 가고 딱체 제스네 마가바 수단자 나 로팜시라 기추 딜레라 가보제 내 저러치 용도게
1: 좀해 좀해 마주 타제이 나 탄도 섬도 지 그룹사 교인 중내 가로 세 교인다 탄도 디네 친부이는 남랑 갈 적고 쇼사 차지 중매
0: 남랑 갈 진부 쇼사 적고 쇼사 말다 신승회 라탄도 중고 데네 레버소 양면시다 빈부 쉽지 용아
1: 아자 꾸지 나데 녀당 거 예 량만 고 치토이다 카페 바 초도 그 탄도 장지체 개니 예와치 bi ma che jin bu me ba a ri ge zang me to ne ge gu che wo ne yi jin bu ping jie le me yo wo ji ya me na a cha zhang le nie dong ge yu che di xiao le ngai ni bu di xie yi yong de ge
0: dong ge di nie lin chao yi ne xiao de ge de mo go
1: a
0: tang to 나 란데 대중도 코르민도 티네 라미 쳇다제 야오제 되다 데란데 스도게 아
1: 데도
0: 에이 띵년이 가시
1: 피게도 피게도 피게 피게 데레도 니고나 년지바 니에서 팁자지게 지바 야면 샤파 가는 년에 지바
3: 샤파디 년로고 체제 고무지 장대 년지 마치 키타 추지
1: 아지
0: 탑시면 누가
1: 니 칼라 제차
0: 칼라 에 칼라 제메디 나 칸다게 마신야 가제
1: 군일 제비
0: 영아 영아 경고쇼 경고쇼 나 쇼호스 대제 롱마저이
3: 신부도게 뭐라게 뉴스
0: 강부디나 사와사와든 저게 저래
4: 디나 초보도가 로리 뭐라게 제스
0: 용아 쟤네 뒤에 랑게 동원 칸하지쇼 선이쇼가 앞에 뒤도라 디네 조러치

0: 수인바.
1: 어? 세세 마이 키란 수인바.
0: 아 나나 차이. 아 데데는 주시베.
2: 키라니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3: 야구도
4: 娘子你您是人家我走过。

0: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무신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내셔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피베 멘딘 하초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2: 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进入平常站国的同学也懂得中国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五辈子的心情扎脆去过天年去自国那趟修罗而不起头给走啊吃梦索这些忙不来独领切把心银边给谈给扎脆给我谈

0: yur nyam zha li chen sik ba ra ge su shu
1: ting di san yu ke nang tun zo ni
0: di lu chun tu nga ju nge guo ya guo zu ju ming ne ji jie shu ji xi jin ping ki chen zhe sa du che yu tie te ji gu ji ke jin rib dang rim ba nang yu zhong gu lu ki ting rib jian zu dun che bie na ba sar ba hu da du ji jie shu ji xi jin ping ki di lu chun ki ji si jung lu guo leng wei ngui zhi xi bie mu ji san yu na ti ling chen zhe sa du che yu de ne zhong gu lu ki ting rib jian zu dun che ji ru
1: 这段切别过了电局堂蔡奇以北戴河入亚森科夏能西北七类开班西北过了杨塔北西段来自大瓦族巴堂拉达拉切别目的神局那提林山西西安堂甘肃定西以罗中罗斯罗偏正玉团局路滚地单位过了电局罗队都给用个健康科有不测雷索清别过了中国堂有了瓦拉美国的东西提出松来给瓦堂不这雷过穷外过了
0: 二零三三年二日堂伊朗瓦蔡松年春梅切月引路写不堂伊朗起名二日堂春梅切月切西米路写别过儿。尤不起杜农屯贵作为结合起大瓦古本内杜农屯秀切的东西点别切别过儿所以。
1: 下面了南屯西部城南西若呢
0: 中国陆基停入建队国呢你把图参加停入建起的国切国。我就爱领你参加多级结合作用切别各自推测民。第六村我就爱国组织命呢 接着说起习近平给参加三队切交替特区各级开进日本人民党的参加人组人他的用具入军队党员里目前三局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三百队接着说起习近平给第六村期给四军陆基用具这些别人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陆基停入建筑用切别那么提领参加三队级中国 Jinpingki, Chokjinki, Guzu Zeguru, Sungshi Kejin Nawari. Kongki, Regur Sarbe, Tenze Sarjita, Tunle Pujur Nurwata, Kole Midabring New Lak Zeti, Narana Chungyung Mebe Gakdu Chungyu, Chi Sungbari. Jijib Shuji Xi Jinpingki, Niwe Lose Na, Zhongku Midabring New Ki Pige Dungjutia, Penyu Ki Chomrata, Sishun Sungji Jedi, Midabring New Ki Tenze Sardu Shishu Chiru Dangto, Midabring New Kiebe Chaju Bine, Rika ki chibun nyamne nyamtar ki dedu kuryu jising che di, rinyu benjur ki dewe tenle si jun ti, mimang shoguru tungjur chile ge yueba ta. Zhongku rinyu su jun te yang, zhongku luk ki tingrab jen ki, zha sersa shikdu kuryu, ji sungbari. Mitab rinyu ki chunbe rikur sarbe chenze sarjita, tunle pujuru tema nidu chin. Shubbe lamne shibshire tingsabtub, maon lempuru pukyang rintang zho, nga junge guzu loro. 지접수지 시진핑키 전제 돕지 계급 준비 램프로 지다라 규규민테라 탭주 세부된유. 딜로니 구주로 인신 중공중앙 첩시주기 냠디 롭종 통마티체디 시경유배 고내 마운툴레 피계 동초 그겹낭유. 지접수지 롭종 조종난급 돕지 계급 죽중타 미리 있자다라 라부치 탭주기 토제네 치료기 샤진존바타 렉자된네 덴토 ERP 용화체디 랑게키 마운툴레 피계 동주로 각주의 사르바 용화 체급에 냉숙낭유. 로주 지수, 지접수지 베이징 이주왕키 계급체진 사르두의 링도핌네, 미더브링 뉴이탄 트위미소, 첸제 사르두의 중재라 세거리. 60능유투, 지접수지, 지조링루 팅럽젠키 돕지 계급 속중체입에 각자라 팀진체네, 티첸제 링주 랑다라 용화 체급에 귀자낭유. 콩키, 야지 첸제 레둔베, 계급키 진수의 저와창네, 베덥키 닝돕다르비 당디, 중국 루키 팅럽젠키 양람토 제지조규로 귀자 나와리. 중국 천리 락제 최진심주소 등위기 수지 황치이 나중에 구조로 지접수지 마운툴레 피게 동규로 루규탄 투럽기 내제 세부된유. 지접수지 마운툴레 람믹베 시경링신탄 탭주링신소기 제주따라 천리탄 툰베 주규 나와탄 쿄용라 지규로 자르기 제바티 랑게키 첸제 자샤 피게 동규로 쿄용 링신탕 탭주 링신 니리 링신 제기 튜닌 개신 대유 지 송바리 맹시 심주니 첸제 사르두기 중례인라 마운 튼레 피게기 맹시 양인 맹시 댐부딩나 마운 튼레 피가 갱이인라 튼기 뉴사르마 피게 용규로 되미사 딜루에 더 시바라 맹시 심주기 쇼메촌도 상하이로 처유 지접 수지 시진핑기 존두토 심뉴탕 제덤갈레 마와 맹시 심주티에 당내 랑게키 사르두 뉴바체로 당토 젠제 돕지 계급 준비 시장 아로에 댄도 당 유바리 구추 로롱 맹시 심주키 쇼메촌도 쪽바니

0: 겐즈 봄쇼 죽수리 된게 모두 고마다 마 삼조 제비나
1: 고마게 상관이 있어구라
0: 덥수 개고 야기당 도시
2: 거기서 덥수 개고 야기당부디 저와 상고지 말베 다리 먹지 벙덕화게 켈리니 네 먹고 카도다 카체 더 유메바 니네가 고마 치죠 고글 로고 지금에서
0: 계신 운에 뒤지이나 나 最 냠지토 지고시교 대회교 주시
2: 이내 다시 콘서트에서 하자라 토부도 콘스 제디다 니체 면세서 나서로 교실로 쓰기
0: 어 다다시 장게 콘서 같이 지유
2: 니 콘서 자라 같이 저지체 당대 랭가 용야 구대유 고들로 다시 콘스 수련가 로교 저린 치고르사
0: 알레 장라심 나기 시비나 나도 상상하게 장살 봉주 제웠습니다 국말모도 신다소리 루게 요마시 Sulimi, Naranzo Mitsiba, Kumar Tsigoshi. Chesan Sulenge, Kumar Rokyochena, Naranzo Rokosheb Tashikushi. Nyeko Tula, Tari Sulimi Rokyochesu, Namjuda Mirkyo Yorsi.
2: Kesin Amaus Dunina, Nyepondo Hala Lamsa, Ningsha Zensu Cherchuba. Ningsha Zensu Tuna, Sine Suling Rokyotobri. Dile Ketchedi, Tashi Husuna Huna Lusa, Chachu Bita Meba.
3: 接上公司开个帮助前的控制。恐怕预计合作了，俺俩你个成功情况也有嘛事。叶老弟，
4: 罗志，罗志，
5: 我知了。

0: 오셔.
1: 일로 와, 뒤.
2: 직접 쳤어요, 오셔. 인상 시교. 문주르셔, 지지셔서 군대들의 디뷰. 가고 나로.
3: 영아.
4: 大壮。阿姬。
5: 예예.
4: 도스더듀, 라스민도 가면도 와.
5: 네 지겹 접세 오이초라. 정주각생 라스콜 봉주신이 공고시네. 공개 못해 남죠. 저디, 뒤 공기 두 다리 긴비 공아 군로샤지 쉬워시. 라스콜 다시 주고 다 장라매자. 구도 없이 라요시. 문예 봉주 제바 차셔네. 칸에 시에는 시. 내 라부터 되게 마시.
4: 让心这马起，特斯马被退地脱了，那你不做贪官，那只可怜马在这街边马在，很多鱼大概有云大超过这个只是亏下，年前呢，他弄伢子那你。

0: 개랑 마시 가르고 내 송자나시 아마데 당고 지게 먹지 소자 네 엄저 종종치 년초
1: 타치디 아 지게 먹지 쉔부디 원래 시야고 여자 네 기지 티지 티오 봄쇼 당고 봄부 호라게 먹부 텐수를 대유자 공마 장교 지급 사지 개청부지 리디 지린선도 미마다야 카리나 개가텁자 아 개사부차니 타는 아주 막지 타고 미나라 시어그 매버리비 계속 구조 로규 제제 공이 작도 뒤투와 샤샤네 투미시다는 디그르와 타리 슈커 공마 깐고 진이 봄쇼 당고 세자 예체나 고수 지그라 땜부 그 제유네 매버다 캐요 말이
2: 막대 선도 계신부 디지 우유자 초게 쟁아 달구 피샤 디토네 막투 계신부 유부 승구였다 뒤수사 차고 유네 먹지 구섭 장라 돈도 마피야 카리이나
3: 甘肃了抢虾马给米的吃卡些月色蒙吉小马皮呢蒙布了滚动开这次巧克力我蒙吉小特别用意不用说我记你抢虾马的租书马上子马给不够的跟这些人的你胡马些可就马些马给你别几个滚动呗马给糖滚团大了许多其次预备啊那我呢其次用我做马给糖果滚动其次预也能我最开始马给你把滚动巧克力少两王之其次预呢国内的王之面子
4: 建筑中央马路面子的每个月呢建筑是给不俺做仓库木布不俺顾帮建议这才是你大不开些许卡给些没我院长将来给空军不归那呢俺做中国的国军可是能有没其实等到俺做国军多少么这边呢国军去都要卡过去俺这边做错没事没人被接了是同情不是妹妹特别啥装备呢亏损对我这个是
5: 找我丁小李子跑不到丁小李子家伙的人女还有丁别家伙的没事俺没不懂啥你来没一年没去吃的经验中的丁素姐姐姑妈爱啥家里都没说他去让我那有个啥事情啊时刻给没去吃的经验中的丰酒去的俺做没去那个娘下的就是啥事情跟着马上马给谁对全部都用马给对全他是给没多的大学呢刚大中业绩是不买吧宁夏的欲望和中长老的小白马子
4: 东西装着了小子碰到坏了给咱钱不着嘛是吧哼什么鸡皮西马虎兵了大马是小双我不来有嘛是抢下马给喝住过大马不需要一丝丝有嘛是吧哪里可不接的俺做新泥土呢没有别卡是人们小姑子嘛是吧俺做上面对了俺能没你给接不到给做抢下马给俺做新泥土呢给不透嘛接不的谁不学的
6: 不买了
7: 古鲁曼那的我老师这边路大厂建筑事做持续久皮皮那你辣子口扎拉了这他路亚明州厂扎拉了这次预备马样子小那这爱用明州厂干绿沙嘎开机器时靠掉了让给松马铁了腾掉钱不有时期亚面呢藏马继续的天子扩给穷大学校东岸厂里解决这片头日本啊 你也该运这钱不买俺是逃命得别的送少家马归养鸡器苦命是兄弟切都过下钱呗马归是一年恐怕大年这钱呢拍马个滚动往墙恐怕给免马了这下你是的没去交给钱阿姨给谁钱约呢看着他去马起亚卡着人等到都是下雨呢不军钱不用个的钱
0: 呢咱们应该念是龙头用啊
7: 俺这明知他那欧阳家敲了年三学姐赶路打毛球兰州扎拉的小事的学那样的鬼可对于呢团支切我是团支切我是写过的民族妈妈给敲我出地气去一年俺做起对的可对于呢能住接不接他的哥老错过一年如今是不是给共产党的接了账不是俺做火马给团支切都不需要接这些毛头也可是人人给可对于呢俺做看不松嘛是团大他个人个过写的 恐怕年俺和明州的李庄月子惹完了场面，你们来看月去着。你甭着急呢，苏月，来。年前呢，你来俺做所有工作都看清了，看中哪儿都到两个月，你也注意的。
8: 多谢那鬼武士，聂宏总，说不定要死掉。
3: 지 쇼비에 너무 이겨
6: 가치가 뭐 이겨니 용마시비 미디 쏘 한번 사다 쇼샤
3: 지 쇼 너님 봄차 다고 사시드네 쇼디 딘도 후스 다 쪼가 쏘여지 면도 겨비 너 마마다 배마파 쪼가 메어 쏘지
6: 지그리 마시니 귤 용마시 시에모도 랑게 후스 다 계시게 됐어야가 아 제사비 랑가 차르와
3: 랑게 쥐도 시에모고

0: 먹지벙라.
1: Your headquarters is the most modest I've ever seen.
0: 네 통변에 권도부 교수들이시야.
2: 잘라마고 유네 고추임도 다게 닥다르시야.
1: This is just okay.
2: 구쇼스노. 테랑람다리 군에 피자. 군레컴부게.
1: Are you tired? I'm fine. I'm not so tired.
0: 낭다비도 갈래시라 카무죠.
2: 나님도 르자가 되게.
1: Wanna go hiking with me?
3: What?
0: 가리.
3: Go climbing?
0: 르자가에.
2: 아, 마마 주소님이 정다 지유자. 나다시가 주의.
3: Oh, yeah, yeah. Please, that's great.
0: 박자샤.
3: I'm fine.
0: 님도 다시가 요는 지금에.
2: 지고죠. 피해다. 구조선호, 디가나 나 조정 다시스이.
1: Finally. I didn't know you were such a strong man.
0: 계란 구수 담고 드려요, 쌈싸먹죠.
2: 쟤는 계란 게 녀석고 그대로 주요를 꺼줘.
1: Then how do you think I should be?
3: Before, when I was in the white territory.
0: 딱 봐 계란 게.
1: Are you tired?
3: I'm fine. I'm not so tired. They give you the impression
0: 계란
3: that
0: 계란 우치
3: a little weaker.
0: 뉴미 함치디디
2: 하레
0: 제삼데 디기
2: 콘즈 응아디 제시에도 왜라
1: What else did they say about
2: me? 디리케라라 나무스 토자 콘즈 셰브다 직부르도
1: 왜 Saw the real me today.
4: 구쇼스노 키나게 키마시 경주르와 티니 당아톤 요르디 머스 펑라야 망체 셰브당 피에브다
1: Even the generals all had to walk.
3: What? You can't ride a horse?
0: 키나게 집도 쉬메베
4: 콘게 달린 인치제 알레하 요곰시 콘게 닥바 집다 메말 쉬주부다 좀무투베 루든조 쉬주베마도 코랑게 중요한 뉴스 제가 다 봤어요. 당필이다.
2: 남아줘요.

0: 这个国民党给那叫些得着一整万余米。 나르두기
1: 녀다시오 멋지멍라 기란 올라 우고 다양 치주 네이도와
0: 다양 치주에
2: It says here that Mr. 근데
0: 권제 덥주 파르치 삼삼마주 구쇼스노 기란스이다 국민당의 양아 조슈 우제가 리스 슈우디 소로나 쇼딩아 조 지자 이리
2: 파르치 A red army logo on this paper
0: 기란조 야스기
2: Thank you to them
3: What? Put you on a wanted list.
1: Kumida ne chusun ga chimo jang za. Kiran su su de jal tu je mi tuwe.
0: Sim je ja har yu. Jang je shi ge ne go la ne ge lin tu ma ji.
2: Gonna take my head yet.
0: Gu shu zeno, dian ga zu mang zhong ji zi.

0: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물도와 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1: 뭐대다? 저의 한국이. 진짜.
2: 전수탕, 내 지승비 집에 치고 전수탕 낭 대신유. 정규용기 내년제유계조, 내 총가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치적배, 내년제유계조 도난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진무 미대와다 영무 미당와 내수야구 미티바솔레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마로 조와다 연구주 내배 착세내 폭배 양가토로두세 내년제유나 전수탕라 편당 개용기 무지송다 총가이배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대루시배 전남토라 업진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중내 군라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도마위 총가도 피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전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퇴주 탐지기 내 총가도 피내 루주당 이민안 내부당 배주낭조 3회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조지응앙아 안이추
3: 新的女刚培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 那次就是心，这心给您就来这边，明确的，我推给冷却特别冷几过年，明确的，我给稍微给多了，明确给巨人男，他家没过的汤，那我拉普通没变汤的，小军刚也没吧，也很上头。军统也没年日汤，天外人心气也没年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给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
4: 拉斯娘陈朗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碧堂那年地堂地内是个是那么些地块卡住，青碧堂那年面积从康，老个重点连通区管不拢，老个路穷塘不要卡住，青碧堂那年面积从康。大娘长啊，其实，这得来多少多住个？这下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部老亲戚的嘛嘞？喊你放的白就是当的，爹那个就是做呢，人穷个面子嘞。
5: 车站站了一段清明多啦，
4: 站那不也不去吃鱼。宿舍在蒙古人的店前，韩立芳排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长些婆婆当，宿舍在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虽然不是邻居，这样我是想想，都是要做苦些了。你让了排去当呀的韩立芳给，天在啥不的日当，去了呀，你们我俩慢慢洗洗去当，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去要的。
3: 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6: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林书，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南体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7: 南国东瓦塘，卡拉萨瓦，你认为个八八十九郎子，玉方八八张三康都陪他，玉方八八张三康去。

0: 呀，对呀，跟这穷说，跟这穷说些，看着的。咋啦？让家爹下苦脚大米多。阿姐，滚出去！俺的心这些许多，没不清楚的，俺最妈端下的。阿姐，妈端这花下个，可就妈学的。
1: 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啥！不干
0: 지미도 도미지게 랑 토구스키
1: 소리
0: 와딤 도쇼다
2: 게임기다
3: 저 게임기스키 게임기스 달려라
0: 먹지 펑라 이 소소 짜오스 롱리
4: 소소 짜오라 수지 장림게 기랑고로 마시 뉴이 기랑 송편이다 망편이 미지르스
1: 호문에 먹지 펑라
0: 먹지 펑라
1: 오유 짜장라 시시 먹지 펑라
4: 얘기고 일본이 먹고 님에 나 전에 소유
1: 나 걸어 접해 접도 주지지로 먹지 펑라가 막지 나자 아무리 맘자라 니스기 예 내가 서리서리티데 신유유 너네 견아도 장규 너디 네 견아도 먹고다 진유유
4: 그지 조조자라 기랑게 류즈단라 차로나자 류즈단의 조위나 나 펑더 화이기 조위지 나나도 팀모도 로나니에 소자 팀장치미지 경험리의 주든지 소리 영마지 마수제소 이다 마수다
1: 레스
4: 조조송라 그제도
1: 나우다미도
4: 마비야 리나
2: 먹지펑라, 계란게 돈도 채는거 없지?
4: 하, 잼고쇼. 공안전도 뒤치뒤 토비, 걸어쪽에 초초탕고리라. 당장 주미지, 안전마마를 샤자. 제재 전부샤마. 공기세르디, 사도야. 하,
2: 먹지펑라, 오늘 스미레데스. 계란 세제 다그라비윤에 돈도 채는게. 오늘 승구티 외장이, 이내 방지를 대지 레그여상 용토여마지.
4: 야, 되다.
2: 하, 레스.
4: 공토비나, 인지 예정비슈야.
0: 能打吗？孟成啦，你藏下，从头说难呐。
4: 用啊，从头说的。
0: 操作连接，俺最近作业的，各老错别，全部说都一。今年中国共产党个陆续到了，从头地震，听唐伯来啦。让这党的中国主席马尔马给各老错过打你们多，结果不两个三下七多，你们多如果去去公路，从头解决。我去，俺最怕了。
5: 可就看了看咱们穷要的啦，偏最怕的，特别像穷要下的。一年俺最怕了，困在要马的，他在俺做土木给着急了要马的，地里人民真马的。找我丢了月子，我见俺最怕给见得大，虽然最小一年，连个钱不马的，做你，结果明天就是立冬，俺就来用这一碗中国米面的我的，困在结果面的。
0: 地里么子碰那个张建冲的俩哥老说会从说话天下，把今年七零多了，七零别人俺做土木器的多啦。
6: 弟弟用过去，俺去的万州呢，虽然是修筑些三十大块的事哒。
0: 俺我呢，毕业大七个钟头多，我的箱子。听我年三八，俺这出在淘皮上有生不育，他把都工作级别提着入二点多，年还是些年三百零个的。现在年三八，俺这七七三六两个。 要不起来钱有生不育，一年三千种得了呀，累不年送，他们就问那话说，没事的，没没证明多，年下边那路的做。

0: 걱정 직시. 급디뒤. 어라도 원내 소람 요마르다.
1: 어 왕라. 마마 원내 전부 된 자요 여러분. 키랑 그 신유이베.
0: 예 도뇨메. 기내 주민 로라가 다과디 됐으기. 자셈 쇼. 마세토 디울미 기메서 자게 국다 마 잽지. 급디뒤. 자녀 질 쇼시. 달래르치. 마부여가 도움이 너 양아시셔 당시
2: 양회도도 마요야 하세 남자마치 지겨건 좀 줄라게 특시 단지 섬기서 겪는 것이 나주 교구로 와만나 쇼쇼비
0: 디저 과용 것이 상한도도 예제유서 마기과 견다시마시
2: 나마나 쇼제 섬기서 겸디도 민족의 고순 라바다 파르구치 카구유자
0: 点点成绩去读年级莫布马家瓜等个谁其实春生月呢点点特别等个谁春生月片好多谁谢不得谢下是谁米家瓜穷的我做这个这些读年莫布定个谁你几个瓜都不许了了我做个人救助瓜马家瓜当着死年三学瓜俺有没有注意要不行吗那两队
2: 这不你们来圆圆看了年嘛谁春生来不住家来个些新年时人不多王大长东西开给什么新年的人嘛谁啊天明都一年年就交工作可怕的去呢爹爹能大有嘛谁落地不起

0: 이제면 코베 상담 강식 돼 봤다. 년도에 대가라 접고 인숨 접장 리모난 토가네 자원의 마음 법.
1: 지단 부부 계속지게 용게 고랑게 아지리샤. 리모나 지단 칠이야 대용민도. 미디 뉴젤리아 여야 접으시라도. 미디에 지디 선배 기지 고랑이야 동대 땅원이나 뒤제 딘데리아 칠되나 송대부시라여바 시리오레.
0: 타르 지뢰 년도에 강변나 진순 제발 규규 타제. 대나 레젠 고주급기 내주 대다튼 년도비 칠로네 나비 삼만기겐 인구기 강변나 주토
1: 장카라 년지진의 야그리 고중에
0: 리모난 진수토비 년도비 대가로 코바라 티제 제메 제니 칠이 코베 켄린 자원의 미치 이내야 미방당 외방 보르징의 둔도 코바 고디부 치덥 자원의 문이 대지 년도비 초부티 국미 야라학 잠 리리신 진수치 더위 이제 막 가지기 내주 대고를 터지 정규 아지디 참바라 장이 원래 쇼어자
2: 나 장이 원래 쇼가 용이 내 명을 赵채红 쓰기요
1: 장이 원래 쇼아 가림바
2: 내 캠프자다 라오스 숨주고 견쇼려야 쇼부이
1: 남주지디 잼바제제 갈러비야유
2: 아 강인스나 내 니돈주고로 숨주고 견쇼 공스리야 쇼부이 다디 레가 딩아레 벤 노르샤 제단 디린 칭아 지디 참바라 장이 원래 쇼가 용부이
0: 교대들의 교제 문명 걸 동교직 학점 생기요. 당제 제발에 리모는 니소 촉배 중국 지방 자의 중인 지도 체리 대다 개점 저도 주네 지계 두 니소 차주 배워시. 리미 자학점 대다 개용 산의 강산의 유지 망치와 롬네 마즈미부터 눈시 내가 매배 选기 보시 임시. 광주 망치와 유미 변지 인인 규천에 내가 대체발을 내봐 임시.
1: 미신다 지도 제제 개점 저나 탑제 가제에나 타마친우기에 갈에 타도 말해. 예잠 저제 용보 속과 쪽에 신고 리미 참에 팀도 인연이 퍼밍 오저 둘로 유거 벌이 지게도 용보 토보다 교점 초부샤스비 우담래야 이제 자원이 마제로 쇼이 돈이네 런이 팀백이 양롱 섬에나 후양게 년가 여래
0: 명을 교된디 도연 예제 뭐 조 남제디 참배 팀신 예된 강량 체유 바타 교된디 십주 참발에 십주 능규로 표시 버시
1: 교정 제례야 진행 중보다 동계 등진이나 개별 미갤라게 미신의 직조 제재 개점들 지지도 인조 제발 제배 교전 제재직 제제바디 당점 지조 된자 고려 장세 도바다 개별 유미 도덤 년도비 전제다 제재 몸도 주물해
3: 교전티 제취 특징 도바티 인참 지치 인조 인소기 람리아 교켄 초바티야 동디 찬이 동도바치리 탄참 도담기 직수의 최종 도바중화시 마세 타핑 로시 송부기니 미세키 큐빅원이 큐빅테야 롭수탕 고근기 진탕 진부된 교시 난최디칼 치조수 용법 소발 규켄츠 투동난 추부차버세위 루치기 담러 이치 자원이 너규어 마실라 티웨디야 카츠디비기는 기에침 세프키 뉴싱원이 터기 마리스 쇼힌 오야 스몰힌게 핑디리친 슈삼 타가시기 탱기기 티웨망위 침루 시지 킨드기는 추리 틴디기 침루 윤시규 킨도나쇼 탱기 슈댄자고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려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려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못부르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Yamin Kimbin, no Kunti Mipta, Gona, Guyukur, Soki, Yamini Chintunsi, Yopu, Chimpi, Tanto Pipta,
3: Yakapki, Chuan Laki Yubi, Yamin Nasuji Shi, Sunny, Hassan Yang Chenlam, Fukang Min Kanki, Nedu Busar Bekaji.
4: What's up, D? Mune, Shanna Menda Bui Yagdua, did you get Yam Shipu? Yangu. Yan.
5: 主主的呢要得不宁国地当初还红国地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的话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吃了清不赢呢电不接能免了生在借借过民度宁接但年刚被地面自己安宁都干了就上特地赢的年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
3: 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七八年呢，但不接，能免了生在借钱过民族。人家，但年刚不得面子，只俺人都干了一个啥？特地人的年，林国大姐给韩国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姐给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人生不干不用不怕这，不过年过又不能歇，生疏用不得话。吾辈子只心去摘取秋谷天的，只心去日忙不年度零七百，吃么阿不免了，粗心那个忙心，摘取秋季，粗心用了几百拖囊团。谈得可把今年俺又能吃，人中一女子，既不给人了，摘取秋别有些恰当，即将不给人。只心去摘取家的也不许多，这取给餐能让做过马地的，直接清明度了，吃没人不明度，粗有点来也不吃人吃。他说吾辈子只心去摘取天内去，谈得摘取秋把，过了十九岁过他过数过来没过境，年代从刚来 东南国际五百字自行去扎去给把汤这送点点看了皮汤陆地卡巴两个结果起初级送啊积极结初级送啊积极结

진짜 초과라 매도 나지 세바타 자나 도보를 계시 티신 남아 표송 속에 매도기 지자타 제말이 세조로 보세 나조지기와 직자로 도초시

진짜 죽어라. 매도 나게 세봤다. 짠나 두부로 계시. 티신 남아 표송 속비 매도기 지장타 체머리 세주로 부신 나조기 기와 직자로 도초시. 튠디니 지신타 부신로 왕오비 투사시시. 셰야 모자 자체 지룽군라 캐바타 치완 남기기야 로지 나기 투지 깊슈에 티라 르고초 콘지 모자 전동기 초와 토마티 뇽도 바쵸 진다 듬바라 사진 숨도로 철두 초신 철추 갱외라 오균 진유에비 정유키 고급 틈진 체내 뉴슈 유구 계좌를 집었다. 지파 김자야 직제 니투신 나제네 퇴용신 퇴인디니 퍼주 총중 소용원에 가데르 주유 퇴사시키시.

진짜 개바니 샤와 추가로 추 세추에 투이마타 콘츠 서브밍아도 이사라 괴치 대로 자가 상슈 유베 마제 속자 시행기 순부 속에 진짜 고바라 동동 쳔셉타 신로는 링크 세버로 주조초 대토네 사진 숨도 얇게 넘슈 주지와 춘지 나와 소야 나게 그 규티 근금 하조 콘라 자가 커섭 치고 솜제 목부지엔키 진솜라 제부미마티 유르세 제상도에 튜지샤고시 진짜 줘봐라 니모 체동토 조바타 사지신야 니조라 차왕 가르보타 체조초야 나제토 주조웨 튜지 대링 차첸 숨돈디니 제식 포교르기 공덕회도 샤니 상류치기 배윤 소규 제고치 차첸 숨도로 초신비 소자 참마라 장난의 왕옥에 뒤내 제유라 지신 제제르야 더그리 왕옥에 나콘 제왕에 대다기 뒤지기 구급 대통진 제디 긴장체니 내 속에

진도 듬바니 저왕 가르베 김규 나나 콩슈 산여 중요티 저왕 가르베 제주 대수부께니 유진 부마송에 타다 류추 뇽지 치베 뉴바 하자 셴베 제주키 아메 제수 장체 다수 아메 룸키 최고타 소정오 뇽라 계토

파마타 둘나 콘조 계수 중 예바 예베 파마는 신 제도 텐저 메나야 본도 예부 테니 딱다 정송 칸도 치시 동전 통의 잠토 규규 체대수 콘조 통 카부유 대겐베 차왕가르베 차농기 투급낭 김산시비 동첸타 동동크의도 세츠규 코너라 제시해 대야 닝가자르 용투 차왕겐츠 동베토 포르토보마세 제주 남기 동동기 세프토 컵토기 제주기 차겐츠 세 최단라 랜드 치긴 죽첸타 메도기 중간 사변소 심세티다 주부이버시 왠야 차겐 파문이비 제주 영인 강식 사괴바 세보르 시기 유베 류베 지제 케니게 머신 콘라 제주 최조 군부 세수 땡괴디 지차라 차대리기 제주 유도조기 차론타 주부 계교로 제가라 제마오의 심세니 인지 군해시 저왕 가르베 세기 타가 저 초보시 유티 티다 나수 차대주 부조타 로류 속자 세기 유베 쯔니 미타베 샤센 속자 시시 왠야 나르 쓴지 티다기 가르세 코나 사와이 저왕 게바 테즈 머시 부마세루 티다기 칸둡 지둡기 제로라 군부 최로 지기 유에징 디니 김장기 튜모기 원겐시시

진다 개바라 차왕 가르베 제주 소기네 니 숨줄하 데스마타 콘즈 주비 칸도야 림시 균도 조수 튠잠디 링라 콘즈 세 파르메 덴디 주비 칸도 균도 그 튠투 소주 고된 치고기예

테니 터섭 응어부 제신 매도 언디니 니의 워토 작당 럽도 체르신도 테다 서브미 솜도 냉아도 파르키 토장 쿠유토 개그 유바타 Zemlin yonsu kyun rik shibzhu shigu le mena ya Zhongkyo nga gongsu rik sumchu sopye yuebe Tera, sharcho gi zemun shiebe ming nyebu shik tobyu bashi Teni, ube ngunbashi

진짜 고바라. 가세 기베 튠잠 조지니. 직조시 최딩토 팀친디. 추난키 유진부에 초바라. 저거 초바타. 총총 깨나캬. 토조수 근저토 포르코 좀시 괴라. 사투에 담른 니니야. 제식 강격이 직대 롱도 추니. 상로로 차주 림니 매도 접시에타 투자 치료 로교로 낭게 공리 대유 진도 시비에 담에토 치외 김잔티 괴니엘의 야르랑디 직주 니트위키 서부니 마르트웨요 Gwinyi lopje lhazam cheba ti, kwanzui lupu jizye chekazam cha yuebi. Tani kwanzui tuzui tamzin che ni maangzam sawa ta gwegyu nyungzam che di xaxie kiyo chibu. Gyak riri tini chiwe tumo ge chunda dabu ima ta, chiwe xa gyakbar dini rikyu jiyong togang tu yurin tarjin ge toba chigyo.

치와 타르마치기 니다라 톱제 지게 나잠 사기 유바타 테니 정류기 수부 지제타 찬냠기 치라 세 초와라 조투 콩쇼 낭투 니다 동겐기 소다와 식 너기 유 대양 콘즈 유케 통웨 야르랑 나마도 경리기 자오 톰미도 니더수 세 초게 마부 유바타 김제 대중 외네 갸그지지 기체와니 추바갸 체 용토베 세리치시 치웨 슈갸바타 나마 유바 쉽쉽쉽바 소니 정지라 니더 동웨 응츠시시 아잔자 김제 유체기 직년 소바시 민디 지야키 콘조로 네버기기메 Ningguni, Chiwa Tsu, Nge Su Tu Tsu Yin La. Do Mawe, Saja Tosani, Chiwa Tsu, Nge Sosa Yabushi Yimata. Nima Soju Tini, Chiwe Lu Sotapshishi. Nge Suji, Kwanzu Zemuja Zene, Lu La Jong Darachi.

마시 매도기 좋아심나야 대 샤갸고 차토비 초주 코드윤 토기 매베 대튼 아마라 샘제 첨부 용이 퇴즈 망치어 봐라 치조초 제모로 르네 되라 원장 제모 테라 퇴년 첨부 유티 치원

나체키 콘소로 카세타 니유크 게베차사 손에 제를 코웨 차게 유체 고된체 저왕 가르보니 죽셔라 코날리 포제 대잠 창고 매튜 뒤즈 망체와 상외수 세제네 되었다 거브리 동세르 포르네 로마사바차 최기 양급급수 혼딘 체도야 최주라 코비 제뉴 중에 치도시 관주 동구 튜브 제로 창제 유바타 티 와타 정기 속이 늦을래 유튜브 기회

0: 내중 도나야 길쌤 제외 초시기한 유티 관주 세리 냠주에 타 초구냠도 소정치라 참참수 증시를 잡아치기 유해중 릭지부 수리미치 저왕 가르보 교단 교체에 공부토의 급수 초시를 드십치겐기 소도와지 유바타 티 통계 연구 용체 토 균 토 사 토사 시 송디 니가 유바 시체 테모로 니다 동구 유 디더 뷰 큐드 소외 네버 포즈의 진용 토 돈토바 마세 타동 니더 티야 나체 난기 속자 신다리야 소교비 편바 주기 시주한기 세바타 세르모니 저왕 가르보다 냠도 초월 르규르 가우베 치리시시 티미 니디루 저왕 가르보다 냠도 초월 르신베 소자신 망부유 장하라치외 뒤주수 가로 지각히니 초고남 초신잠라 세리 표송초배 열두수 개규 체도시 듄탱지매 시베멜로그니 재난 모투니 이원중크 느주제바 젠부슈주인
1: 체당人배 느주낭나 대당나 편부치
2: 我们今天建议，小猪军校去建议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中大那亚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都人应该苏木内头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个呢坚持不起来的。人家绿的身体的车都绿江那我拍照。
3: 卢塘军别塞军人，别谈给建林营。俺们这军队呢，俺们在打工，别弄这个，俺们菜刀吃不进，等下的晓得别吃不进这一下。
4: 既然苦养别生干命，别谈给军事营。
3: 大龙啊，大，我这几天呢，也是生干苦养过，把养过家的也吃不进这一下。
4: 你那干部就那生半辈子也不动。
3: 生不记不住呢，叫我可能接不来领主用的，所以呢，他中年呢，他多年呢，他菜人不接的，他吃些就来吃。
1: 电话嘛对，给我素养呢，天天泡把劲。

0: 단다 진발레샤
1: 아 인기 마시 가자제 유명 주시디 장경아 장경아 잡을 수도 와세 단다 고낭다미도 다른 장다미도 그 인기 마시
0: 샤샤 인생규 디 당내 제가 고이시
1: 얘 당내 마신메 아이 친구도 고낭다미도
0: 샤샤 내 마셔 줘다.
1: 얘 전화 답미도. 오늘 이 받으셨네. 오늘 이네 가져오세요. 간단하다는 점면조 예매. 네코 치겔지. 네. 마세 단도 포지 신발교네. 나도 차별이 있으니 거야 두고. 아니 저시. 코낭다 요 마시.
2: 天天去读书，少少，天天查阅用过谁？少少，看这个，让这么觉得，那边，
0: 少少，你先把牛的，
2: 俺俩也先把牛的米都，牛的米都先，
0: 你先把牛的先，牛的上班了，牛的，你能没事？今天几多了？俺能是花三百多年，俺们现在有嘛事？咱们兄弟。

0: Rangkeng ah, kipto mebe nebe nega na, taga daya kari me shinsu. Gelin lage kora, nga zu, neba mozi na kungkwa shila. Tewa kya,
1: nga zu me kipche, ma de na kungkwa shi.
0: Shiba.
2: Kongge ni narish na wagi buche, tamay tu zu de kendo yoshi. Taga na zi kiran zu tu zu de, Kong Lu Tol, Kier Chun Tu Yung Masi.
0: Dikin Du, Kong Ki Khar Nang Gudu?
2: Noos Mendo, Kurang Ka Sosu Le, Rang Sim Dre Masi.
0: Chen Nung Na Su Tang Gribe?
2: Gou Shi Da. 也没准备, 你说看也对姐, 管他多几个人。
0: 我那当中看的没多, 恭喜你, 让我做个出席, 你给阿古队, 能不能参我? 得么他们用学什么龙给阿姨?
2: 这充电差不多，没弄明就唱吗？主播没读，我这还没啥事没做。小小，你让了，中午起哦。上街，不就看不过过后等于别说许多。姐呢？我们临时叫。
0: 让给你对一遍。你对于？
2: 俺去接了，老早就别搞了。俺最近在哪个老早，弗兰克斯也是创不是。差个那时间别去。弗兰克？弗兰克斯年底，那我记不记得你个兄弟去了？超过什么困难，主要是不要去。你那迷茫起来，弗兰克穿啥那么多？
0: 觉得没问题就有信用了些。前的弗兰克能没，天天什么事都有给力。弗兰克阿姆拉给俺要了，可让到弗兰克，他这边的最低，可让我那些呢，什么教训的最轻松给。一年来投资这边够了，弗兰克给阿姆拉给些么些别么多，去年收没收。
2: 이친구도문에이프랑크도주체배님한테니원의시에나샘교가님지디니가가서님도좀지프랑크고르셰시대비던도프랑크암락가가조야라프랑크충두기고르마고소주프랑크암락가고주제아주상매프랑크그대송어시메고르셰비 미지게서야 프랑크 루중치도 고알 함보스고르사 단도 미마시베슈오 갸급처 마르삼산치그리 단도 미지게 프랑크가 니다르시 범만달 갑치르스게 이내 운에 갑치스디 로토갑라 랍드나 여기치디 토베 메시다베 범드르스게 단도 미카지에서야 프랑크 랍데템테 니묘가라 동거 마랑아 교르니게 럽세드르스게 디닝가 맞상무 게임실 아쇼아주 뒤도 시내 하고주 프랑크 예 박자나 유배 프랑크 디힘바 삼마세 넘규 나와 기블라니 미상메셈 나라 프랑크 나와 기베 박자 샤샤
0: 你也是花了我打老林爬给陈家上吗记不打你给银边吗多没记不给给没去花生比一年一年我落大圈的去用米多
2: lemon rangina. Matsue was arguing to Tuyak Rawashoshi. Kains and Nemokuchi. Matsuda, Major Shundiche, no gives it theza. Guru was on Bonetje, Mazo MJ, Hansa was Horta.
0: In Nagia, Nagatinje, Chetu, you may have gumindula, do reset to me, how gumindu.
2: Sasha, Mamma, the way. Не, нам я рачи теши.
0: Амцгула.
2: Хм.
0: Шангенга, сестанда. Юнгурбе.

0: 小小，可惜啊！来，看来你们都年鱼。啊，是。年萝卜地。我先不听这枪呢，他都来游戏。呀，年我不是当过。
1: 마트기 일럼 스타주
2: 일럼 카르타주
1: 일럼 나러 먼저 캐서 제 좋아하다 같이 근데 러링게 지기 과주 뒤 톱갸 푸샤 마주고 피해샤 나르지다 로싱미도
0: 일럼 야마슈다 캐스 니즈 갈라메 자게 세슈 싱지 다는 니 문이 마차샤네. 자부란 말이 머리대 로싱주. 야면어 오긴 돌아 제제 깨로치네. 저거 주 링디샤.
1: 이름 담 잡디. 이름 사디. 덕초리. 신디 화리. 지난이 지미시.
0: 야. 자터도 중면배.
1: 我准备看到你了，趁些点夜意，看到看到你辛苦的马人，到时那个物业大概有意思啊。
0: 好嘞，
2: 我出门多，让兄弟呢，对这事呢也搞不有事。

0: 어찌 랑 익수르되다. 초두네 탐신의 딱다이. 하다 미드는 샴제 슈마.
1: 샴제 슈고야 디제. 익수 또 님든 제두게.
0: 어.
1: 잡잡 좀 주고디. 딤지 준쇼 소자. 미게 신뉴 마리.
0: 준쇼 소자 익수 약스 주고디.
1: 쟤는 키랑 챙겨지다.
2: 용구에 네 친구.
1: 익수디
3: 我在里了，
1: 要我是联系。我在里了，顾伟。对了，姑苏打这些个电视，姑苏开车时，姑苏听了，我就去买些小吃。电视。顾伟。
3: 啊，我在里了，笑笑。
1: 嗯。你也要进去，给林了打这些。要用啊，不动啊，追打。
0: 小小，别了，你也让宁静当着是给你，让你速的。我是给俺爷俺前面弄过的，看没听俺屋内搞不着酒。是呗。对的。
3: 长过去的，
0: 您这小子，你最的幸福的呗。郭木松，你别生气，多木松。让林妹。 범매매치 식마르 삼삼매 머신에 킹이 팔레 페즈 바사 제과의 요마시 오늘 전원에 랑르 삼자 키메 나 범 샤샤모도 요마시 범오 부즈간에 미세께 니 바바지 tīnē mī yūkcī lō, kārō chīgī yā lō sē lībri. Mā sē mī xiāng chī dō, gā tsō chī bē mā sē, sīm dō chī gō rī. Tā dō tsō yō nā lō, mī xiāng tā gō mīng tuyō yō gō rī. Tā nā jī lō, rā gē chī chū rī. Sām lō tīn sū gō dō, ngā ngō nē, rā lō nām gyō yā gō tēn xīng rī bē.
3: 你先说。
0: 接着去，念上陈永月，让给林建木做完。没时间了，念上了无数件对不多，一年谈到，没吃人吃得下。顾伟，念林少落地不接，让自己再瞧着呗。

0: nga yungi do. Nga kharsyo na ba.
1: Samurang ka shiri.
0: Nomchu dugo.
2: Ya, tari rang kuwi nyin do, nyin ri kyun jie sai kya wa zhonyen marbe.
0: Zhonyen yin, pangji le kina nyi nga charo nung mi do. Kina nyi pebi yin na, dian dian hang khor seng ri, nga ngwa xing ma da.
2: Su zhu mian si do. Zhu yin.
0: Wunye la, tingwa kina nge, nga da, kintim li la nyim do, tu lo daga chi bi na, subi shira do sung dung. Kondo nyin ri kyun jie dam du, kia ma da sung dung.
2: Tasha, rang rukbu che xebri. Todo tuyep xeba kariyo re. Che chok.
0: Nye ha kou yu. Nganzi gelin la yak xe shi. Re ma re.
2: Gelin sa la.
0: Kana so.
2: O, kemun do. Nga ngamda la nyer che chok. La nya chibu din re ka la. Kala sa ya kor chi re. Kuwi ngamda lung mar be.
0: Les les, ta nga seng me.
1: 你是真想啊姐今天有个人看哪你这只哪啊用啊用啊你这我是古代的老李跟着走跟着走跟着走去天文多天穷死的
2: 보면 고요.
1: 어, 다 근데 쉬어 보지. 난 다음에 동아. 아, 러리, 도스네, 나란히 좋은 말이지.
2: 진짜 이거 말이지. 쥐스 쥐스. 샤샤 갑시라, 중샤. 아, 이게. 뭐랑 니지 땜질라. 로만 손 뜨면 더. 是的，是的，这。你心愿，等我起来点动嘛这。大侠，马蹄子要熟悉，大长根啊，后面起多，看着起多不得起粗的。这是那他们都。 지랑네 진짜 맛있다 눈부시
0: 태도 야 가만히 해보지 기댐 릴라 길링라
1: 어어 대유
0: 갓나서
1: 개민도 장발라 아시아 님도사
2: 这那么你咋我可得给今天几不听这么学的若不洗的了不咋不如听这
0: 你也进来是另外去大提下阿尔玛下来你们对不起他得
2: 提的谢我不给这都要死的<笑>

0: 야, 개바치리.
1: 용수출시.
0: 진규, 자, 알았어, 살아, 진규. 양미 가르쳐버려.
1: 다리, 인제 고제 당바주디. 인제무여야 제도, 스무주무 샤피. 김이나 수수 제사 마음 잡지
0: 남자 주마신 주마지 조비네 님좀 개문도
2: 수수부 뭐 대체 손이 얼베
1: 아야 개나 제마 안 타고든다
0: 제제제 소소 치모도 키부게 봐 허굴 살아 예전의 고우에 라나마 수제 도 싶지 통스리
1: 흥 마키랑 범 중주시다 형도 왜
0: 어 세수 팀 마지 중퇴내라 나 띠고 튀는 형 마지 랑 비굴 뜨다 그도 있네 쓰는 거리리 잘라 세워 삼니

0: 미다 세주다죠.
1: 장시와 집에 내가 장시. 예전에 구사스네디 각제 들으문에 팽큰 도움도 들려서서 띵글시야. 장시다 딱아 초리에. 아, 땅아 곱주시에 지식미도
2: 디저트라 땅예마도 편토마지 지토고요마르바 차도간 망토취시버
1: 차도간라 야호요시베
2: 용아 신수수치
1: 용아 신수마지 아래치죠 얼씨네 키니 롱치지네
2: 니에디에나 디스브라나야리스도아 나
1: 게시마시안 용도에 나 카우스명 안에 지구유 오케이
2: 딱예스그메야바 여우제치라 소스링네 추제마차 통동아야치기
1: 자신의 주제 마비기리 가수유 네 과연 말씀 주게
2: 네 자도가 미대 지금 민도스기

0: རང ལ ཁ བ ཆེ ཡོད རང ལ གོ གོ ཁར ཡོད མེ གེ ཆེ ཉོ མེ
1: ཉེ ཕོ མོ ཁང ཡོ ནམ དག ཡིན དོ
0: རེ ང རང ག ཚ ག ཚ མེ ཐོ ཞོ
1: ཨ དེ དེ ལ ང ང པར རེ སྐྱེ བྲ ཆེ
0: རང ག ཚ ཁ དོ
1: Karine, don't save it.
0: Yeah, Chucho, up to Gulala, Karine, save me. Love you,
1: Chesa.
0: I'll save
1: it. Shanty, you save it.
2: I'll come with you.
3: You take a lot, Tosina.
2: Tosina.
3: Zanganga, comedy, Karis Lava. Ah, what's it? Comes up, comes up.
4: Tosina!
5: Game getting good pesos, too.
6: Love that she needed her in she. 我那辛苦是拉提多啊
5: 年子为婆母, 林芝笑了, 这位笑笑, 小姑, 那我那三妹妹头年, 落顿起不及, 可是给你谈的那么多, 你也吃别, 一个他们的都有呢, 钱能谈多给你了这是来学习若短期差不多若短期不赢呢自动了把这些东西学习给让你谈得不到缺不三个我落得不是拉球啥恰子没有考了你也写不能行自动撒地引进了不准小马日拉长大还小马日看他给你骗子一季节流动钱皮呢 念这点点也会用过谁我当然阿姆拉枪死给不对山伯拉给我你了引出西松去谈的给你了怕写黑同没什么对几个没谈的给你给不对 巴拉, 토르데브나시 단등 언니 깁시라도 니다 깁시라제 대우유
6: 오지발라 뒤산쇼쇼게 루제천조신이니시
5: 발라 구웨 단드 겐지르시 주의 음주나게 음지다 메요 장면 실시 주의 발라 더 내주시아유 키라라 단드 차원님 좀 쉬었다
6: 我这边了, 不但的不就刚终于, 做不起来于,
5: 他路路送不及, 他路顾为了你也, 不直接, 给让大家用个音,
6: 罢了, 徒弟那些, 看几天能那边, 你也应当的要个再用, 笑笑了, 他都要个再用,

0: Wang Junzheng ki lhasara, benjian edi ni chio ki gyeba tan jindai nang goro. Ran yu zhong dangun gup jubei cangzum chuzo ting chubara shukhen, sakwe tan chonggir ka ki gengu lu dion ci. Nga ju ngay rin, ran zhong ki chacha ka peke huda do yu yin xie sunbe goro. Pen zhong nire ca gwa ra to, zhong dangun gup jubei cangzum chuzo ting chubei gong tun, lop zhong tan ladar chi gyu, ling dian tangbu xie be jidang be zumi be goro. Ran yu zhong ji gyeb sozo ki, ju ju li su donwa tan tun gyo chi gyu ra tang zin chie di, ma la xie zhu huda jubei goro.
1: 记录你的一次路旅中国平均的黑马拉也给为给及熊南刚过了他在战斗路各平别拉萨过路为战斗路出不起为过路斯莫林给公看不上公看不上第二年平均的平均生根你们这四个班各自修第二年平均出别次你去接他今天给别次席三米马市下面的南团西边南斯罗纳
0: 其实说明让军军等位给书记王军政协拉萨尔解用西水协原来无云中国南电团措平均也拉团措给操作变迁一定年却给给不他解拆闹解沿进海滩流江解拆了修续节
2: 王军政协让军军等位一次不学年变迁人不切配合的兄弟跟着他实习却给超过主板的配合了各自学不适空气平均你当作没的社会开展是言行
0: 当他一个给特别圈用给出内部开建所有当给错间交给把错村陆天宇习近平给苏西南为当中央起票给来顿了车队通见那么他积极书记习近平给我就把他送图抗中杀到拖了枪我他平均密码了在我什么讲行共我们票给来顿了卡着球队那么他他对球队那么他各个月他各间开钱来马能来票图电令他票解健康
2: 탄잠도지제
0: 콩키 진로니도 니스탱을 류다와 주바라 지게 수지 시진핑네 벤제 르부치 제슈 탄레 낭싱 벤제 구젠 주바초 미베르 진네 낭베 쳬라 켐바 게바타 텐데 망조키 조도 고루베 표준 낭덴키 쪼고시 차바 제디 미리 튠제타 덴튠 람노 벤조 덴니타 페게 야든제기 추 레겐 비유괴베 괴잖아요 로지낭 벤제 르부치네 지게 수지 시진핑키 걸롭이라 장네 계용선의카도 시심나와타 슝웬나네 지급수지 시진핑키 표기래륜라 체도통제나와타 표기미마라 제와 스무창와 지자슈젠타 뒤릅사베 땅기 표경제주 표도라렌다로와 지자 표기변조로타 지조양웬다신 표와 지자제낭디 랑예기 출루 중국젠토 군대당와타 출루 균체강 균진낭네 튠지 배봉키 정류직도류바타 표균낭댄키 주구치래기 냠상웬바나유 벤진지부치네 지급수지 시진핑키 나오웨 가구 겐진이 공튼 롭종 예부슈와타 라다라 튕겨나네 겐지차도 코르토 계진식 체규 저와유 쳄스기 랑조 댄싱 쳄스기 치조 제디 쳄스기 두시 서바타 겨제 저준츠 댕기니기 타주 전신기 튕니나 과딩섭 렌교로 제조 낭디 당기 사르도 리베 슝로라 롭종 딩섭 슈토 나지 바로 숨토 삼로타 쳄시 자주 제기테 로튼 시진핑기 수진나오웨 당중양타 체류 지교로 용어 슈그 미게 공부 지교로 타 미리 튠제라 송정나네 벤진 구체 림준기 계제 최제타 계중 조변기 시지 수균 타르베타 균진 세디 나지 바로 숨토 계제 리노기 럽제 타저 튠보로 쟁네 당제타 계제 지조 리노제라 제베 제와 창디 미리 튠지 연퇴 구비에 지팀 지자 딩섭나네 저준타 텐덴바라 중화 미리 지둔 소비 도시 덴조타 머심가 체로 동교로 제조난크 장계기 출로 중국 전기 가족 균형 체디 당기 출로 레든기 시제 제조라더 튠교타 표준 낭덴기 최숑 동침라 장외 세제 체디 장유조 출로 레든기 수위 지바소 침로 침수 지자 딩섭 체네 출로타 中华以平均水均人年年对他基座人物基座瓦拉曾对永久罗制作起归根据增重年年前的端片归拢这么特别大年平均能年他几个比对人每日一两万迷茫及对不解年这托主主的了开把他满了偏不准就送这切开了加接这尊他天天忙做起人归托基座人物停止不见起平均三百组准才就罗制定起归却以多不切入动了他 주남 롭종 상도 단내 배부 훈련 제비 롬녀의 지단 타종 제디 도부 피와타 슝진 종와 주남 상도 동화 제 제토 세시시르 지송 슈카라 텐데 만족이 취라 대바타 침송 개고로 야르든제 용화 제주 지주로 제네 제고로 침송타 돔침송와 대조로 양타바제 용화 제괴 시송시 벤체 지부치 표도 독십타 득십 체림신 표라 포조로 침부 총외 나와도 남방원라 추모 당신 리오 청진 나게 개바타 미지카기 미마키 심리 지도 제네 피게 당우베 벤조로 타 지도 피게 용조로 편제 사바튼 유제타 공기 응아지 바로 솜토 직접 수지 시진핑 키 강아 일어 장디 쳄스기 창제 나로베 토로 도마타 당기 미리타 출루기 슝노타 제조 시주 지라 야부체네 랑게기 출루 중국 젠타 지조 르노 티럽 젠타 참류 용조로 도슈 계수 비주인 출루 로존타 최기 도부 토로 단네 지자 쪽제타 최쉐바 최쇼나 세제 소규 당타 시종키 벽이 미만라 도구로 나와 저즈엔타 텐데망조기 셈라 수바체토 최저 미네 당탄 세종의 타고로 투 튠제 텀섭 투바 제주인 네네 네라 케브 요마타 게젠 디엔베 니바 듄네 지조 르노 티럽 제엔기 편종 서부 조준 집에 낭 슈켄타 송켄 야부시 제디 겨제 제준 타 텐데 만조키 메게 공부 지교로 타 미리 튠지 텐데 람롱 제 용교로 치된 제 카라 편종 이진 디괴 타 뷰다 공부 용교로 레게 뮤규 인시 솜시 세링 타라타 공회 차이 徐志涛 주관 투덴 케주
1: 三龙平拉街 겐지 차도쿠와타 세트 랑도기토니 나중에링 랑중히 차샤카 피게동웨 넘버사바 후타 두규인 시송시에
0: 랑유존 등의 급주배 원연 포총제리기 총지 섬주 트링키 랑유존 등의 급주배 창좀 최조 팅주배 토 초동 제배 중재 퇴무단 퇴행 문도 된최인 존 등의기 리람 사르드웨타 말라키 섬시 타존 제토 조두 시일에 되는 지규를 꾸디 땅우베 벤조르 피게타 망조 리주의 침부 총휴 John Dunwiki, Tang Zujong Cheju, Jigdom Chene, Juju Lizu Dawata, Tunju Cheju Tumzin Chene, Buji Lizu Dawata, Ledunka Huda Jub Yuji Sumshi. Tasatong Yiriki, Chuji Wang Changki, Long Enang, Chumje Chembo Tobata, Benjur Te, Luju Renjinki Chongju Chungwa, Ranyu Jongi, Segu Tunji Jirin Tan, Go Tongjuru Somdonle, Gaju Chungyula, Tasatong Yirin Dini, Go Tongjuru Chedonle, Gaju Chungyu. 테마세 로리청리 오장진기 레시라더 제베 총계이 나바라 주도 침부 총유 총제 디다니 란유전 등위기 구지 나와레 총시 제제 솜시 닌제 총기리기 총지 레츠 인리 펑키 닌제능 상좀 최조 팅고바 소춘기 레게 총제라 초동 체토 디니 롱에 춘토 장중기 벤조르 타지조 피게 총우베 문수시시 롱에능 Ranyujong Dengwe Ki Gyurme Uchiwo, Jong Yong Ki Kong Tsangme, Simni Jigdu Jiwe, Luyu Renxin Ki Chumre Topde, Maungbara Peke Tiwe Yabu Yongkyuro, Mengxi Tenpuxi Tingyu. Nyanji Chong Yere Ki, Tsangzong Chuzo Ki Gongtun Lopchong Tang Ladar Nenden Che Ne, Benjuru Buze Towe Peke Yongkyuro, Gunde Dongju Yinxie Somshi. Ranyujong Ki Dangu Tumi Tsojian Ting Jubo Tso Tsun Ki Long Enang, Ranyujong Dengwe Ki, Denling Ta, Peke, Yankam, Tanzam Topji Jie Tunjin Shiri Ming Ne, Guiji Rip Tan Rima Na Oma Se, Jong Yong Ki Gya Ji Leji Mang Zuo Tunji Niti Che Ne, Guinsim Jig Ji Ta, Ga Ji Betup Che Ne, Chumje Chimpu Tui Yu. Segui Tan Chongji Rika Ki Gengu Lu Dun Zuo Yu, Che Si Saba Gui Simbe, Ga Zi Ti Tunjio Che Yu Ra Lu Yu. Tadin Ki Tsangzom Chui Zuo Ki Gong Tun Ki Chidun Che Di, Guiji Ta, Lan Ji Ka, Cha Sha Tui Be La Lin La Kyurwa Che Ne, Ji Zuo Rinu Tirip Jien Ki Pion Chong Saba Zuo Jun Che Yu Ro, Gun Di Dong Yu Yin Xie Sum Shi. 참도총기리기 나주 총기르기 총지 저시 도지 란유전 등의 급주배 창좀 주조 팅 주부니 되닌 대비 총도 시시
2: 列琴能局团员团总结前年南昌切瓦卡了腾前前的陆继森季期满足于团大卡也不逐的有人的为他比大空白永久的观点当年仓松垂族的共团能确的团结团这部明白这句影响松不是俄里斯归森森公说以专员十一会议俄里斯归其他定义仓松垂族的共团做老庄年年前卡了 团结时的命令，明日团结团，孟西指挥组织，天天团练配件，监管科学的松江，唐僧的编组的配件设计贴，女婿康悦团结引线，送不谁？现在我年纪偏上你来查巴拉托，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三队的党，将单位各级别仓总创作听级别广团老将他拉达的参与，零点谈不些别接单别做米被有谁？做米难可以吧啦？ 然后将单位各级别仓总创作厅级别托，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七局过了期，直接书记习近平的感谢开前，老将他拉达的前提。中央的交接单位来接别四队来接今年在拉别多的七八团，退出级跟着科学了，拉着三队难有。中央的矿上面仓总创作的共团了，规定是不能的，团结协谈。
0: 组队协的命令，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军队三队都当托。加接单元来接别，人多不是别的观念，来住列队前脚的观点当官协谈。做米能，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官呢？我啦，三队西藏阿路外单独当瓦他，登西老将前的，马克思人路去朗桥他，到瓦七头接接的，我有两天他就前辈，你不去的当官。 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三队都当官呢。习近平的退出设备，中科科学电备制作的如意广播，录制三百余万七八团，登西老将前的，列州列队去，西子电都当官。我就爬入松土，迷茫的廊桥内，迷茫的前途四队来接教育呢。杨特别四队来接到我拉达的前辈人当去让当人。 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三队都当官呢。满了偏不准确的四队来接七十数字呢，满足人们的团穷，单位团师兄的团结的字呢，他们在后面签的，满足团额也不准呢，明白了他没心，先得把这个呢团他去签过。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巴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三队都当官呢。 参观吧，送他偏大把这个，让这团结前的，明个他破了命呢，拉连他、密码、陆续这个催干铁托别接近交关。杨特别四队来接大王组把他，拉达的前辈老将老帅组织三队都当官呢。三路路进驻动物他，大王三姐，特别那个端把他，吃完我们主把，偏这团结的接前呢，当中央去配了定别接接七夕，我们都觉得奇怪些，可以不是。
3: 然后将单位各级别追随来组动物团，团结前脚了，他们前的，来团卡团结前脚了，他们前边，加接来接不出，恰恰三队团，来团主编三秀配合。人工格，我从今天没小怀疑，我用介绍起江苏南站去，让永江积极所做的确实认识这批人，人力建给所做设施所，严肃格办用物事，我从今天没小怀疑，设施提案组偏到前不多。 退军度卡拉差不少而用个月了，恰有七八样用个月别都还将跌不多级送不着。确实你是这批人，过去为设计提囊，因我们推荐他，出国去看看，老特所给直接恰三个月前，降低面具人员给跌堂细节直接讲月别，连那么三百年准备，军人给面具打击前超过月百码事，搞不人不送别面看给起来看不堂，降低面具，直打给小学员中途个月不是。 听个，让永江积极所做他，他是从业的积极所做给，基地前不谈，你们这套忙的年段设计所做设计就做不谈，将永给开过呢，人卡所做给设计出给他，终于不是，让永江积极所做西林列团他，铁路给送别列团把张宇去，他家所做设计的，你那儿米你给呢送给牌了，是不是这个月？ 你都认识这处了，江永苏确实认识这批人力建给所做设计，解决缺口，准确热切送不是？那些从业的嘛叫苏州领土，规矩苏不打击，冷酷领亏天，听嘛用呢？起来给来说，来给小耳朵苏不打击七罗七个月不是？来说张恒昌去，退军都最晚呢，吃完差不月别，请俺苏不打击七别看不明度，所做给苏不打击冷酷去，领亏土苏不打击七个多别，还将得不得不多接送不是？ 让用将几个所做，他是所别绿色空气，做住明白电影气。连南三边也准备规矩数不大家前边切断列团人，陪让用将几个所做给西林了相对说他，忙了偏不准备列团吸引。年长年小学主播堂，列个儿退休免着我切吧。主路得跌入东王街切鱼及松不济，让用将几个所做给集团南边列随前往松桥小学的那个东口小学跨段前呢，列所错得的钱不准又不是，听闻阿康卡给们是同不如两个青年张来给，拉破切将列团铁，几个所做给列团班，跟着徐哥列团班恩居人辈，先到西北国巴马赛，所以我说集团给东至列团规制前边张来落地不穷人，张来给门前最是中国，接近给现在没单位，逐鹿康熙给国民新革命，谈到列团班谢谢难为，卡塞不穷些送不是。让用将几个所做的居住历史动画堂团聚起居同时年不起居提交前的集团南北列水开往松桥小学的那个罗松矿今年松阿吉列水小学天天开班的局集团去开班的年不堂日益大

0: 그래도
1: 저 쇼모 이제 쇼모라 이제 쇼모 마치 부처소 너도 안 넘시기 넘지 다니 치기 디디니 미신다래라게 넘지 쳔부지 쇠도 없치기
0: 불규사디 젠도 마시 긴지다 딘차 보시 기대게요 마시 계속 쳔부샤소 신급다
1: 지저셔모 능신 넘주 단에 경고된 제 제톱 지기
0: 만능 시 제오 마시 켄즈 수수 미지 된식 시도 수수 불급 제신 보시 영어도 왜
2: 영어 영어
0: 야
3: 예
2: 예
4: 니 가래야 다 가라 왜 너니
1: 이 지저셔모가 집에 죽은 넘주시 닌 잠시라도
5: 라스이바.
4: 나의 불급지. 나 지난주 저 샤오모리 시라게 경유배 불급지.
1: 그저스라 저 친구봐.
4: 그저스라 저 친구래.
1: 야면 장게 집에 죽은 남들이 저 샤오모가도 파부쳐 오지.
4: 나 좀 뒤에 죽은 남들 쇠제 련여이. 야 얘기시다.

다단에서 기란종에서 불규입 샵지 차도기 티탕구디 지뢰 전부다 티니부디 시적 중고시 티순부디 불규기 락제 중고였다 Rewalkiranzu, Chinjo Purkyotila, Zesungala Zedinbe Matsi, Gintisunbe Tishibudi, Kangyo Ratubi, Royu.

0: 그새 샤모 급 키줄라
1: 가오카야 나 세기
0: 가오카게 라인 세니르드베
1: 리샤 둔다가리 메시모소
0: 마신의 약슈리 니라는 야야 챌라고 둔다디 응아라니다 저와 카케 요마르다 계진 용수슈 셰야 망찬의 야우 요마지 조샤유 조랑 군내 교세 파르송아 문에 제시들이 슈규이
2: 지마네가 코르뿐 샤라스비아 코르빈샤라 야즈야즈야즈 야즈 코르빈샤라스 배우르다 신승회
3: 호스 헨게니 마샤율 튼다 세우유 공무선
0: 용아
1: 쟤는 니
2: 주고 코르빈샤라스 배우르다
0: 코르빈샤라
3: 마사
2: 에 녀신기 다리 부르디디규 미명구 나 민두슈슈 아자자 두웨란레 야스기 나다도 코르빈고르 규베 마세 람사 우디가로 채우르다
3: 제스딜리 이내 나랑 튼다 고 세우유
2: 남규 계집들 제디야 된다 가려.
3: 랑게 니그도에 르사난가 공모 지켜블레라게 안조 소세 튼제 신야로 숨민도에 디단다 차샤스기 공시 진이 가라 디고 제지 치주샤 만조기 스티차주 따라는 기스티리.
2: 진도블레게 잘라 주수세. 잘라 가시. 니에마시야 하리나.
3: 니에 칼라치디 시사샤미 맹감 치데유 라멘감 랭가 주디 토무 중에

0: 진동라. 레전드 내주디에 딱지 제제 드립 튼샤.
1: 알레. 나셰 먹어. 커도 진동 레라르 녀사슈.
0: 마디
1: 다규시. 근저스 탁주 샤우윤에 탁지 규리.
0: 리스 녀신스. 그셔스모 조첸도위 샤유. 코랑 수수 샤스이. 그뒤뒤 코차나 냉준육신 사업선자 수직에 넣어 줌도. 튼다디
1: 튼다디. 상가 진동 샤랄 녀사 슈비. 공가 가르송고도.
0: 진동 쪽에 태가 희랄 녀사 슈숭비. 개진능도.
1: 저저라. 권주 숨부 펜주기 숨지리 저기 봐. 세세팅 되죠 봐. 이내 권주 숨부 되게 롱네. 라키도 와.
0: 고생은 해주나 내 주디 개개 견제 제주 시탑 제압시지 주바 견제 키우 여자 나 주인의 주바 군서 지교다 마세림 숨라 근처 럽스인의 개군이시리 기란 군주 선사 네 군주 숨부 기란 자라 광다 수가 등이 마세랑 주 군시 기란 군서 수구지
1: 군서 제오 마시라 광다 럭고야 요 마시 이내 내 디제지야 가리메 장매 세세딩 디신 혹시 내 미디어 나나 제메 레그지도 이섭 제 혹시 타네 송공 신나라 내 주 디지 말아베 저 와유
0: 그런 게 숨 탁시 네 파신 제 공수 숨라 견주 로서 야고시 게 의인
1: 다지샤 차사 차없이 상주시
0: 레스 전화 중인

0: 암지라 또 스쿠다. 도체나. 니레 모손다. 고소 야고 수지 보고 다도 야구나. 슈아 피고.
1: 지. 년 없디 제전불아. 넘주 돌이니 보기 시도도가.
0: 너네 십지 시에 줘.
1: 오늘 제차 차지. 좋아. 칼라 차지 없어.

0: 노보 장 가서 어떤 제시야 같이 해서
1: 왜 대리문에 얌채고야 님지르샤 넘주나라 부지 기브지
0: 제자지 딘제 얌채라시
1: 딜레 얌채고야 찌르 말리 코샤
0: 가르코샤스
1: 부코샤스 유예 심도 가르코오래 드스틸레 따라밥 차려였다
0: 마시 라게 그리스진쇼
1: 부코 유메기 딱세 차려지 탄드니에 딱세 체비 코샤
0: 노부노부 아잔자 디타시비에 저와시리 이내 라게 세우심지라 계세랑 보고유는 넘주나 대야 야마리 인지 섭섭적었다 라게 양자 닥치시다
1: 정말이 닥치 제비
0: 아 맞아 맞아 디 딘지큐는 유마리 양자 닥치시다고 땡키 없이 없이 디 단다 준주 말하고 너랑게 인지 닥치 야우치야
1: 라수스 야 니데 제우두야
0: 닥치 야우치야 닥치 야우치라 아치 군주기 딘지 흐치 제비 딘지 흐치 제비나 인기 마지, 인기 마지. 노부, 랑 같이 했어. 노부, 랑 같이 했어.
1: 문에 고샤.
0: 마지, 예민 랑 갱가스 내 맛이 약시야. 랑 무야 하도.
1: 다들 얘. 让 James
0: 不依，怎么越来越近了？我那胯下，长孙的热衣，我这
1: James，老公，
0: 让什么这么大？ 到底？ 니네 처치지 않아 뭐죠? 이렇게 지금 하시. 니네 처치지 않아 뭐죠?

0: 세샤라 키랑 디추 탄도 강아나야 가리게라
1: 예 상게 카다마다가 진이샤라 진이샤라 스마르미 온두게 나 기브제 샤로
0: 공무소 다들레게 티스리
1: 빨리고다 상게 레게 티스르 나 샤유르 비약 초신제오 디랑게 우디 제조 야추
0: 레스 세샤라

0: 코르사나 기지도 대비 유주 상마단 되도 괜찮도
1: 세라
2: 딘데는 거네 크르크도 사자마
0: 제사제 미렌스다 게어무도와 수수 카산야르샤
3: 키니 핀니 이바면 봐
0: 포르니 포르고죠
3: 첸교스교
0: 코라니 기부제 대우이스워시 당담고 너니게 느게모요 람사치죠
2: 바바
0: 주위엔도
3: 喂，哦，我他在这，人家有个人，我注意的。
0: 啊。

0: 무토 톰바카웨 인지디 빵부스나조 땡게 제바카웨 주슈디 조부용웨 미디슈이
1: 사위리야 남탕 우디 카로 쉼부시자 초나크 제도아
2: 깁시라초 머시풀규무기 고지제야 머춘디 초나디 깁시라초 코펜토지
0: 문에 칼로와 지야데 엄지모도 후허저시 이내 장가 치조 예부만 칼로와 진유 매자 라인지 반지 부르다
2: Let's 코펜토라
1: 티안 니슈피
2: Let's 지피 주닝아 티안 니슈피우히
3: 지피 주닝아 텐트기 지피 주닝아 지대 중수 직지 구사닝아 제스제요
2: Lingin yim nago.
1: Hazi, ran din jem la. Ran sum din jem chung ma shi. Dile ara shi dam di ta chan ji ba.
2: Guang mu su gu shuo li la. Num zhu guan ding bi yue de ara dun jie che xiao de ma gu dun yong ma ji la.
1: Du ste di ni ngui zhe tu ma de sam zha. Ngui ran yue bi ne dam yin a. Du xi.
2: 到时你能不能跑啥子呢我让你看上去去的啊不说给人家那么多人光大学让送一遍去得差了给人家买的咖啡水不啦你也切多关注这三牛买的快去给我让给开心买的事让开车给你的车给我去没去吃香买的俺能不知道那咖啡水不行是应该买的碰着都给给让你对的
4: 前面卡路啊，人家弄不当新规矩啊！俺卡路啊，全部算账，今天需要问解钥匙。结果忙就可追接这个电片拿了，开始关注车主给可追明拿修金随便买车，通通没新单没给随便呢。可追公司接到客人那边出事，开始跟着可追店家里啊，都是单片呢。弄出跑不啥事呢，俺就跟着南单给接的先把自己的去。儿子，
2: 可别无赖也不是，
4: 俺做这么说，给人家吐了嘛下肉，光线难说。
1: 顾秀，
2: 给人家俺做可小米那光大学习。
4: 光大了，光大了，叫光大了，叫光大了，
1: 叫
2: 起。光么子嘛？给能买的，中。

0: 농규도 괜찮다고 했는데 또
1: 괜찮다고 했는데 단차
0: 코병이 양자도
1: 리스 코병이 송양라 구쇼다 군킴 뱅기 단도 넘주 풀규치 시비에 강리기 농규체니 넘주 염겨구시 괜찮다고 진지 구피토 了解 수로
2: 구쇼 키라니엘 마슈다 구쇼 마슈다
3: 네 친구 공무수 구쇼 리라 단도 넘주도 없지 포요리 키라 마슈난다 디제 챔 디제 요리
0: 나 마디미 키라 츠크치아요아
4: 这叫什么？
5: 你来
0: 看他们什么？哈哈哈哈哈！给你耳朵啊！

0: 추동다.
1: 야슈, 우디 과유.
0: 우디 내 돈이 탁 주시가 친수. 디리 라리 야시기. 미딘 중원에 태차다 취샤. 간존의 친교지. 니네 도시 전에 다가져봐. 이짐지 라쿠야고야 요마리.
1: 나야 코코 체토미도.
0: 나야 코코 체토미도. 공세 태든 전 그리시가.
1: 태든 전 제없이. 나는 주도 군주임도 공세 선매. 장구시에는 나랑 알게 살았어. 이네 시 다시도 괴매. 니 중샤 커주 공세. 진짜 제주야 제주.
0: 시야도 너무 좋. 이네 미디주 잠만 드시. 네 주 싫다네.
1: 전도 제누는 니 또 여기고.
0: 양래 경기.
1: 왜? 너도 와.
0: 네 신기. 이야주아.
1: 당리 최초

0: Ötzi, korpenşin bu lodun. Gökşer lüyü gibi.
1: Ya. Uy, uy, uy. Ya. Rangay nga sıda daru. Nga harde emin duğa.
0: Lüsun kütes gen bu şey. Gökşer lüyünün yağı kası yok maşı. Detana yok şey. Mutu yunda.
1: Niye noşa? Niye kola? Rang udi gindim çugalı. Matane yongu. Niye noşa yongu ya.
0: Nob singu yu ne, zhiga, gebi ya mei bran de ma shi, duo zu guo dan guo. Nie nie xia gong si, pu ju ri dun si ya ge, xun nu che xi ji ge, tang lam du ya gen xi yu, zhang yi ji yong yu, ho zhu wei.
1: Nie ho zhu, ho zhu, nie yong qiu, nie yin ji yong qiu, yu shu yu zai ge jia bi jiu qiu.
0: Qian liu wa, ma fu xu.
1: A ru, du duo sam xie mi du.
0: 我自己罗东跟这前辈有些活不得这六通堂会弟弟一过去弟水归家当面了得就是这活的俺最不给准备吃起的了罗东兄弟的没得开始偷着切土白那个忙他就是国非让你卡拉拉给连上给去了顿全部他就是
2: 미디 레그 디체마도 중마리
1: 랑 가르셰유 계시 님부터 제시녀 여르베 모란 조녀르베
0: 타그시 미중원에게 당라부시 장츠디 중면스야 요마시 신스웨
3: 제도 계시야 요청스매
4: 요청스 부부지 넘주바스다 대사 참 계시야 요청스 샴의 경제 상태이
3: 상계 지구 군자 마후면 수다스도
4: 제장제 나라리 마후면이지 마제제 레크리야
3: 어 상계 신세시 불규든 배세시디 규링의 개와 세시시리 제장아 주디 된자기 남자 진이시고기 대겐 키베 마세 부부지 경행체우시 레그디 상치 되어 있는 면나 Nyeshinki, tengwe rang purgyubay lagdi ne kama chay kamey chungzang lo ma dibay sunzha shuoshi, yangya da zui shiga ma yunga khari na.
4: Xiaomo, yajwa, yinne nye tangde lag yao shirahdu, nga thakay lu yi tsumsi, ma shi tengwe purgyubay ngungyu shungyong ma shi, yinne tangda nga ya mongyu kyanmdu.
3: Kaya ma shi, yangya samushtuangda.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를 입어라지

0: 세리탄 튠베 다단레 지소 탄 초와 도구치 세리탄 튠베 능교레 초에 딘주 디다시 스마트 팅게 공감사 단데나 주 시신 비티니 현종 채널리 세지 뉴콘 삼베 랑고 티 탑주 중심 키 사다 튠레 시인 병원에 랑고 튠레기 피게 카조 첨부타 뉴콘 삼베 랑고 피게 다부티 장게 키 뉴베 중공 키 제주 주제 리스 다부타 그런 파조 용도 동아 랑고 튠레 타 짐주 긴데 리지 초표 림볼라 군데 등도 소기 테라 긴첸 템베 튠인 데요지 이내 뉴콘 삼베 튠레 피게 나와르 티르 군뉴 코든 치겐 키 구쇼 로세니 메토 미로 시지 제나 근데 지리 구수 로제 시기 유바타 티카바 피주 주기 유민테 샹기베 시지 지로나
1: 텐세센탄 텐세뇽조르 미세기 니치고 장대 뉴군 피제 숙세 노탄 수주 뉴군 장모 표시 양고 세균이 란제치 넘식 준도라 카데 정부탄 중규 균주 피제 훈주 치베 넘부제 시신 장제치 뉴군 투수테 수십 유세 몇 세부탄 듄 뉴고 사바티 지소 용기 나래 두고 세살 교류 사드 뉴교 장모 표시 세교 구제 동교타 뉴군 투수 초주 우주 시크테 제급이 지름 추구제 특주 섬신 교류 결국 멍변나 뉴살 랑고티 특주 정신지 사다 튜네시 200원에 랑고 튜네지 피제 카쇼 수구유 뉴살 랑고 피제 동주티 장제지 뉴주 제주 주제 리스토탕 克隆巴索 용도동와 랑고 튜네타 짐주 제제리지 초조 준보라 구디 동주 제센데베 튜니 대역시 이는 뉴고 사베 튜네 피제 동주 테르 구뉴 코든 집에 구쇼 록세탕 카치터미 록쇼 록세시브니 구쇼지 중고 코든 시투에 록세라스 망초와 로구 랑고탕 로구 메코 로구 가고서라 구뉴 튜주 집에 속세 록소지 구쇼 록메니 포니탕 모니 록세제 바주소 교체리 주부탕 팅니 록세제 콘스토 팅니 록세니 록소 록세임탕 록세제 록소베 속베 특별 대제 중심외부 누구롱네 제고 피수 체소 민알 누구 사베 록소 록세제 조 교체 시베 교체 민정월 시제 세주 록세탕 닝싱 록세 바제 록세 리제 록두 록세제 익시리 예쇼 록소 록메테다 랑코탕 뉴소소 사다 제고나 제제도 피수 시급에 변조 피제라 군의 사부코든 체육시 리지류 롱세를 배치하는 민아전제지 리지류 롱세 툴레티 균투적 진지 공피 조세부티 뉴사 랑코 리지라 교뉴 피제지 카소 퇴육시 제제메 리지류 롱세티 뉴소 로칸탕 응아지 시소소 체공소 교뉴 피수 체부탕 퇴인제 리로 뉴소 툴레티 루보토 바워 대비 지망도 주교시 문바 체비나 예동 장로 리급 장예지 사바 리롱류 사조지 직조 체비 최고네 대비 로수티 지와 넙주 파리 교타 제주시 제 고통 중 예동 잠 신주무시 테마제 로수 로세 심주 사비탕 수주 초도 소 루세리 민네 세송 참모타 심주 리고 염두 피제 구제 직시 제외 체내소 처망들 퇴조 염내 세제 중국深圳所 승구도 퇴내 코지 편주 지주 집에 무연퇴지 로세 주제 뒤소시 조금마세 라세 수세 토탕 총재 시준체와 퇴내 코지 차성소의 링사된지 전민구쇼 로세 퇴내주 무연퇴스의 유시 시자리 문마 녀동 정시 로장 예지 로쇼 로세 직제는 무연소 직조 집에 롱뉴티 짐지 집에는 최수 지와 야등 음식음식 창하시네 뒤송물에 야자 야다 십시니 차이게 파리부터 콜시비 지 직접 체베 농류지 야자 넙주거니 차치 십시 예도 정리류 로드 도란 예지 구수 록세 직제는 원소 직접 체베 농류지 짐지 체베는 초주지와 야다 주 차치 니마티 투유종물에 야자 야다 주민구 차이게 파리 모두 판류 조심시 구뉴 록세지 퇴례 뒤소지 장 뉴대가 사공 변조지 비제도의 피제를 구대 당시 别下下面的您的退任的公司被现在马上参与公司十万一宾图蒙古国统就出借十九当年落日出水计划你这松松的吞吐被国的时候苏江国秀落在吞借天气时准备的苦力的美国的国的东西不是铁国之王里的一宾节国秀落在地方国的南昌顿住了什么来天界下面蒙古多摩国统就切动解决了什么大游戏铁金节落秀落在地如果三百变成永用了 피제주주유래라 Tee明明白读书团队让业绩变作中退配件了规定动机让业绩读书累计必须是没事明二人业绩陆续落在速度培训器材体借用的特动国促三比配件团三名堂拉塞直接堂从来那么四岁忙拉松铁特动前期运动原奖建龙体力及归属落在业拉塞安慰高准用卡索三顿前夕女工三位团队的拉塞人士高准切不堂切不及
0: Tewe-chewe-nyu-ba-tun-tum-i-im-si.